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

0: You. Now, listeners, today is Jaehonjeol Constitution Day, the day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was enacted and promulgated. Now, in our daily lives, we live under the protection of countless laws, right? And if the Constitution did not exist, would our freedom, rights, and social order not look entirely different from what they are today? That is why Constitution Day is more than just commemorating the day the Constitution was created. It was a day, and it is a day, to once again reflect on the core values upon which we live together. So together, we're going to be joining us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Today, we will discuss the meaning of Constitution Day, how the Constitution connects to our daily lives, and what the unchanging value of law and true law-abiding spirit mean, even in the era of AI.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양곤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 그리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센터에 대해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솔로몬 로파크의 김양곤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헌절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1: 저희 그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0: 오, 네.
1: 그 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법과 정의에 대해서 경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0: 그렇군요. 예, 법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So our guest is the Center Director of the Busan Solomon Law Park. He shares that he is incredibly pleased to meet the listeners on this special day, Constitution Day. He introduces the Busan Solomon Law Park as a law experience theme park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e explains that it is a space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 about the law, which can often feel rigid and difficult, in a fun, engaging way through play and hands-on activities. He highlights it as a place where the entire family, from young children to seniors, can experience and discuss law and justice together. Well, we live under the protection of laws and the Constitution every single day. Yet we often take their preciousness for granted. So what does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truly mean for our society?
2: 우리는 매일 법과 헌법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중함은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헌법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법, 헌법 그러면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잘 이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그 건물 위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0: 그럼요.
1: 헌법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고 그 개개인들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헌법은 공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듯이 헌법이라는 공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by using an analogy comparing the Constitution to the foundation of a building. He notes that although it is invisible, the foundation must be strong for us to feel safe and secure living our daily lives inside the building. He emphasizes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grandest promise of our nation and society that we must keep, serving as the last line of defense that protects each individual's dignity and freedom. He adds that the Constitution is also like air. Just as we cannot survive without air, it is within this very atmosphere of the Constitution that we are able to enjoy our peaceful daily lives today. And I understand that the Busan Solomon Law Park is a space where people can directly experience the law. So what kind of programs are you currently running?
2: 부산 솔로몬 로파

0: 파크는 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일까요?
1: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법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하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솔로몬 루파크에서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과정을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모의 국회나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또 모의 재판을 통해서 판사, 뭐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0: 네.
1: 또 선거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과학 수사 체험에서는 범죄를 추적하는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일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임을 체감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특히 아이들에겐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notes that while many people often think of the law as rigid and difficult, the Solomon Law Park primarily runs programs where visitors can easily understand how laws are made and enforced by experiencing the process firsthand. He explains that visitors can experience the process of making and executing the laws in a mock parliament or a mock cabinet meeting, and they can also become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attorneys through mock trials as well. Also, they can learn how our representatives are elect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via the election experience and realize the strictness of the law while learning the scientific principles of tracking down crimes in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 Above all, he emphasizes that the park operates a diverse range of programs designed to help students and citizens really feel that the law is not something far away, but something right by their side, protecting their daily lives. Then which program has received the most enthusiastic response from visitors, or is there a particularly maybe memorable review that stayed with you?
2: 그럼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참가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기억에 남는 이 후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뭐 여러 가지 시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역시 가장 반응이 뜨거운 건 좀 모의 재판 역할극이 아닌가 합니다.
0: 네.
1: 학생들이 직접 이제 판사, 검사, 이제 변호사의 복장을 갖추고 어떤 가상의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진지하고 뭐 이런 평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0: 네.
1: 어떤 그 중학생 친구가 뭐 이렇게 이제 소감문에서 뭐 법이 그냥 이제 좀 무서운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재판 과정을 진행해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되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센터장으로도 되게 보람 있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네.
1: 또 과학 수사 과정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뭐 직접 뭐 이렇게 지문도 채취해 보고 뭐 거짓말 탐지기 체험도 해보면서 되게 재밌어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려워 보이던 법을 이렇게 놀이나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웠다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군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So he shares that the mock trial role play received the most enthusiastic response. He knows that it is just really impressive to see the serious expressions on children's faces as they dress up as judges, prosecutors, and to argue a hypothetical case as well. He recalls feeling incredibly proud as a center director when he read a review by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rote, I used to think the law was just something scary, but now I know it is the wisdom used to resolve conflicts. He adds that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 is also highly popular, with participants thoroughly enjoying dusting for fingerprints and trying out the lie detector. He mentions that they received many reviews from visitors saying they had a great time learning about the law, which used to seem so difficult, as if they were a fun game now.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0: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And as summer vacation begins, I'm sure very, very soon, I imagine many families will be visiting the Busan Solomon Law Park. So if there is any programs that you would highly recommend for the summer vacation, please introduce them to us.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이 이제 제헌절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이제 이번 제헌절을 기념하는 법제헌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읽는 헌법에서 체험하는 헌법으로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특별 강연 등이 지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또한 8월 중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법 가족 캠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0: 네.
1: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뭐 가정 헌법 만들기, 뭐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today and tomorrow the park is hosting a law experience festival to commemorate this Constitution Day. Under the slogan from a constitution to read to a constitution to experience, they are running a wide variety of programs. He also notes that diverse hands-on events and special lectures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have been prepared and warmly invites our listeners to visit. Also, he mentions that they are preparing a law family camp for family visitors in mid-August. So that's actually August 11th to the 13th. And in this camp, families can participate together in activities like making a family constitution and creating law symbols, which he notes will serve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build strong family bonds. Well, in recent times, our society has been seeing new legal issues continuously emerge alongsid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o what kind of law education do you believe is most essential right now?
2: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법적 문제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교육은 무엇일까요?
1: 뭐 다들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뭐 ITC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온라인 공간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디지털 어떤 리트럴시라든가 온라인 윤리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매우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올린 뭐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저작권이나 또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기술이 아주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민의식도 정말 중요한 법 교육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So he points out that ICT and AI technologies have advanced rapidly and the cyber online space has not only become essential to daily activities but now occupies a major portion of our lives. Under these circumstances, he emphasizes that norms regarding digital literacy and online ethics are urgently needed, making law education on these topics highly essential. He notes that etiquett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e digital world,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information one posts might hurt others and understanding how to protect copy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crucial. He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even when technology changes rapidly, the core essence of consideration for others remains unchanged. Well, while laws are promised to protect our, of course, our society, there are times when people exploit, of course, legal loopholes or misuse them for their own personal gain. So what does true law-abiding spirit mean to you?
2: 법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지만 때론 법에

0: 시점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준법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1: 네, 뭐 준법 정신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 수 있는데요.
0: 네.
1: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과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규칙을 존중하는 마음,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제 결합될 때에 진정한 준법 정신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또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매우 이제 좁은 생각이란 생각입니다.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결국 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란 말씀이신데요.
1: 네.
2: So he thinks that a law-abiding spirit does not seem to stop simply at not breaking the law. He believes that a true law-abiding spirit is complete when the determination not to cause harm to others and the respect for, of course, the societal rules for the sake of us all and consideration for people other than oneself all come together. And he remarks that trying to use the law to secure one's own gain is a very narrow-minded approach. Consider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he emphasizes that an attitude of seeking to coexist with others must always be the very baseline. And in building a healthy society, how far do you believe the role of the law can reach? And no matter how much times change,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value that the law must protect?
0: 그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법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법이 지켜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먼저 이제 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자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는 뭐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윤리, 규칙 등 뭐 다양한 규범이 필요하죠. 법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법이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 규범이 적절히 이제 기능을 할 때에 법도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법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최후의 울타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이 지켜줘야 할 어떤 본질적인 가치는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시대가 아무리 이제 변한다 하더라도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튼튼한 그릇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사회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이제 법의 역할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도덕과 양심을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결국 인간의 존엄과 공정함이란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in order for us to maintain society and live lives together, right, with others, various norms such as individual conscience and morals, ethics and rules are necessary. And he explains that the law can be described as a minimum morality and the last line of defense for maintaining our community, noting that the law cannot resolve every conflict or problem, nor is it an all-powerful cure-all, right? He believes that only when different norms function and operate properly in each situation can the law also properly serve its role as a final fence, protecting and sustaining our society. Also, he emphasizes that the fundamental value that the law must protect is ensuring that our society's core values, human dignity, equality, and justice, are respected for all members of our society and our community. He states that even as times change, the law must remain a sturdy vessel and a protective fence that safeguards the vulnerable and guarantees fair opportunities. In conclusion, he describes the role of the law as firmly solidifying the floor of society upon which we then build our morality and conscienc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where

0: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오늘 재원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부터 이제 재원절이 공휴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하루 쉰다 라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더 헌법정신을 생각해 보시고 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재원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He expresses that starting this year, Constitution Day has been reinstated as a public holiday. And rather than viewing it simply as a day off, he hopes it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once more on the core values upon we live together. He adds that he hopes, his hope that today's broadcast has provided a chance for listeners to think about the constitutional spirit once again, and concludes by wishing everyone a happy Constitution Day or 재헌절 spent with their families.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question of the day. If you had to choose, what is the one law that you personally think absolutely must exist in our society?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좀 애절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에티켓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이제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서 누군가를 뭐 비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그 침해하는 일이 되게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같으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든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쉽게 학교에서 휴대폰만 가지고서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0: 그쵸.
1: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되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뭐 성폭력법 등에서 이런 행위를 이제 처벌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것, 행위를 처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되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사이버 영역에서의 서로의 어쨌든 디지털 에티켓을 지키는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법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wishes for an etiquette law that specifies manners and responsibility in the digital space to be more thoroughly fleshed out. He points out that in cyber and online spaces, manipulating photos or videos to slander someone or infringe upon other people's rights has become incredibly easy and frequent. While he acknowledges that acts like these are indeed punished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he believes that while laws punishing individual illegal acts are important, there should be more legal mechanisms for coexistence. And he hopes these mechanisms will help our youth and citizens learn and practice the true spirit of the law, which is to respect one another in the digital space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 양곤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d Sheeran with Shape of You.

0: And now it's time for today's News Inside. This is a segment that we have every single Friday. It is a special segment here at Busan Worldwide. And today we're joined by Ms. Yang Bo-won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obo.
1: 네,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스튜디오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As concerns are raised over the dangers of worn-out anti-slip pavements applied in school zones,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stepped into preparing countermeasures, and the city plans to establish a continuous maintenance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inspection of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into this issue. 네, 스쿨 존에 적용된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의 위험성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스쿨 존 미끄럼 방지 포장 전수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 네, 시는 부산 16개 구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전수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구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797곳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포장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관련 내용을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북구 만덕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추진이 됐습니다. 당시에 스쿨존이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 위를 달리던 25인승 유치원 통합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13명이 다쳤습니다.
0: Right, I do remember that news. And the city has sent official letters to Busan 16 districts and county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comprehensive inspection data on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Each district and county must inspect the management status of anti-slip pavements installed at 797 school zones within the Busan area and submit the relevant details to the city by the 7th of next month. Now, this comprehensive inspection was prompted by a slipping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chool zone in Mandokdong district, and that was last March. And at that time, a 25-seater kindergarten school bus driving on a worn-out anti-slip pavement in a school zone slipped on a rainy road, crashing into a van waiting for a signal and a utility pole consecutively, injuring 13 people. Well, what kind of problems were there with the anti-slip pavement? 그 미끄럼 방지 포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3: 네, 미끄럼 방지 포장은 이 통상적인 내구연한인 2년가량이 지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경사도가 높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사실상 스쿨존이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을 방치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ce anti-slip pavement exceeds its typical service life of about 2 years, it becomes slipperier than regular roads, and it is even more dangerous on rainy days or on steep slopes. Despite this, it has been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cluding Seoul and Busan, have practically left worn-out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unattend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inspection, what kind of countermeasures does the city plan to prepare?
1: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가요?
3: 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사도가 높거나 노후화가 심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미끄럼 저항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반영해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한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스쿨존 내 미끄럼 방지 포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 안전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설치 이력과 정비 현황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Kunio. So based on this comprehensive inspection, the city will conduct separate slip resistance performance tests for hazardous sections with high slopes or severe deterioration. The inspection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future school zone improvement projects with a policy to prioritize maintenance in high-risk areas. Also, a post-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maintenance will be established. The city decided to build a management foundation such as installation history and maintenance status by creating a database of various traffic safety facilities, including anti-slip pavements within school zones. Then it seems that a budget will be needed for these changes. 변화를 위해선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비 대상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시기인 9월에 맞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a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depending on the survey results of the maintenance targets, they are also reviewing plans to reflect the relevant budget in line with September, which is the budget formulation period for next year's projects. And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also stepped up, right?
2: 여기에 부산시 교육청도 나섰죠?
1: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부산시와 구군이 추진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 개선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예산 탓에 일선 구군은 그동안 교육청이 스쿨존 개선 사업과 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를 시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구군이 사업 신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구군에서 안전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확충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I see. So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lso maintains a position to support the anti-slip pavement improvement projects promoted by Busan City and its districts and county. Due to limited budgets, there have been quite a few cases where frontline districts and county carried out anti-slip pavement maintenance by receiving budget support through the education office's school zone and school commute route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lans to cooperate closely, such as increasing budget support accordingly if project applications from districts and county expand in the future. An official from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aid if frontline districts and county actively promote safety maintenance projects, the education office can also expand the budget to increase relevant support. Now, the government has also decided to speed up the refinement of guidelines by adding specific management standards. Is that correct?
2: 그리고 정부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추가해서 지침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죠.
1: 네, 국토부도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 유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관련법 개정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행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연 1에서 2회 정기적인 마찰 저항 성능 조사와 구간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주기와 유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10월쯤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0: I see. S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lso speeding up effort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the maintenance of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The ministry plans to wrap up a research service for amending the relevant law by the end of this month, prepare an amendment and proceed with public opinion gathering and administrative notice as well.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include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regular friction resistance performance survey once or twice a year and differentiated management standards reflecting the risk level of each section.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said they plan to finalize the revision of guidelines around October by specifying the inspection cycle and maintenance standards. Well,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also urged relevant agencies to prepare practical measures, didn't they?
2: 네, 부산시의회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1: 네, 그렇습니다. 경사지가 많은 부산이 특성을 고려하면 스쿨존뿐 아니라 부산 전역이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usan, which has many slopes, as we know, the City Council pointed out that a comprehensiv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is necessary, not only for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12:00.

너도마저 잠드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J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20대의 연애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30대의 연애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종착지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현실이라는 무게를 더한 30대 남성의 솔직한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0: 네, 태형씨 반갑습니다. 먼저 20대 연애와 비교했을 때 30대의 연애는 어떤가요?
1: 이게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걸 다 아네, 서로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연애 경험이 없진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30대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도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서로에 대해서 편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긴 하겠네요. 혹시 연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이제 8월이 되면은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결혼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걸까요?
1: 아, 물론이죠. 이게 사실 30대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남녀가 만난다고 했을 때 그 결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애가 굉장히 빨리 식고 빨리 헤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만남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라면. 근데 그 생각이 있다고만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서로에 대해서 더 깊숙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당연하고, 또 한 달에 뭐 생활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뭐 직업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말은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매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그죠.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용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1: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사람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있어줄게, 책임질게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대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은,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의 결혼은 좀 책임이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사랑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죠. 책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을 고려하는 30대인 지금, 결혼할 상대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이게 참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아요. 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되게 큰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기를 낳았으면은 아기 뭐 기저귀는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와 얼마나 생각하는 방향이 같고 결이 같고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만나는 분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도 얘기가 좀 잘 통한다 생각해가지고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대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30대의 연애를 영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뭔가 결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 스스로가 힘을 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0: 너무 좋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30대의 연애는 용기와 책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30대 남성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그 안에 숨겨진 여전한 로맨스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대화가 많은 30대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태용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 time is now 5 o'clock.
8: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9: 어. 부산이 좋아요.
10: 부산이 좋아요.
8: 포 마이 부산.
10: 포 마이 부산.
11: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12: 부산? 포 마이 부산.
13: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12: 하나, 둘, 셋.
14: 부산 is good! "포 마이 부산."
15: You are listening to "포 마이 부산."
16: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t is the second hour of the show, and I'm glad to be with you here on Constitution Day. Indeed, it is the 17th of July, 2026. Welcome to BEFM, Busan 영어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I'm with you until 6 p.m. today. Laura McCluckie is my name. Laura. We're talking about Constitution Day, so I'm making that very terrible. 아직 그 dad joke. I like a good dad joke. But Constitution Day is very important, actually. All dad jokes aside, it was officially recognised as a public holiday when the National Holidays Act was enacted in 1949. However, as the five-day work week became more common, concerns grew that there were too many public holidays which could affect the economy. At what point does one think that one more day off is going to affect the economy that much? So very interesting. So after a legal revision, Constitution Day was actually removed from the list of public holidays in 2008. Boo! But the good news is, starting this year, 2026, Constitution Day is once again a public holiday. It just had a little break, a little 18-year break. So are you happy about that? 행복하세요, 박 PD? Oh yeah, very 행복. So I hope you are all enjoying your holiday because it gives us a well-deserved break in July, because July doesn't really have, doesn't usually have many holidays, right? It gives us also a chance to remember the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our constitution here in South Korea. So today, I hope you enjoy this sweet little holiday. And if you want to get in touch with us, you can. Shop 9050 #9050 KakaoTalk, or you can just send us a carrier pigeon or etc. We're not doing our NoTube Live today because it is a holiday. However, we'll be back with you on Monday for NoTube. So go and search for that on Monday. Anywho, long weekend, so hurrah.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This is Pretty Girl by Ree Seen, and I'll be back with My Home, My Busan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헌절 민수의 법. 그래서 오늘은 in light of 제헌절 Constitution today, 헌법 말고 민수의 법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So today I have put together some of the most relatable everyday struggles, and we're gonna, I guess, kind of have this little court show today, right?
1: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저의 daily 같은 매일 같은 그런 뭐라 그랬지? 이 struggles가 이 struggle 단어가 있잖아요. struggle. 이 뭐라 그랬지? 힘듦. 항상 이렇게 저희가 뭐 어른 돼서 뭐 부모 돼서 그쵸? 뭐 학생들도 매일 같은 이 힘듦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hardships라고 할 수 있고 struggl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 I'm putting on, I guess, you know, on blast in the spotlight these struggles that we deal with in our daily lives. And I'm going to be introducing my pop, my laws to get through these struggles. 네, 이 군분투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아, 고군분투 하는 것을.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 오늘 좀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우리 PD님이 아주 열심히 struggles는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저 모니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고군투라고 읽었는데 고군분투 하는 것을 struggles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truggle, 우리 고군분투 하는 거 다 이게 매일 같잖아요, right? It's an everyday thing for us. So today I put together some of the most relatable everyday struggles and my laws, 민수의 법, to get through these struggles. So we're talking about, 이게 뭐라 그러지? The art.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예술, 같은 이 과학적인 그런 이 법들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the art of escaping a social gathering. 자연스럽게 거절하거나 도망치는 법, right? Because let's face it, this is something that we deal almost on a daily basis.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살짝 좀 자연스럽게 너무 눈치 없게 right, these social gatherings, 빠지는 법을 나누고 싶고요. As well, my masterclass on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 So, right? So, it looks like you know something, but you really don't. 이거를 어떻게 티 안 나게 하지? 여러분,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의 티 안 나고, 아까 뭐라 그랬죠?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을 쉐어하고요. And of course, you know those days when your bed's just too comfy? You don't want to leave, you don't want to get out, right?
0: 약속 미루는 법도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진짜 좋은 것도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인생이란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PD님이 말하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You all do this. Sometimes even on a daily basis. 매일같이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It's not just me, okay? 그래서 오늘 진짜 최대한 여러분들과 공감될 수 있는, right? Today being Constitution Day, right? Our ways, the laws that govern our daily lives, not, you know, once again, the laws written in some fancy law book. 그래서 약속 미루는 법도 나눌 거고요. And the ultimate mystery of 어른인 척 하는 법. Because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른으로서 지금 43 진짜 어린입니다. 아직, right? So basically, I'm just faking it till this point. So I want to share with you how I've been faking being an adult up to this point. Once again, 좋은 것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Okay, but bear with me. Stay with me. 저랑 일단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There's gonna be a point where you go, 어떻게 보면 민수 말이 맞네. 분명히 이런 모멘트 오늘 있을 겁니다. Alright? So let's get to it. Today's 헌법 말고 민수의 법. Law number one.
2: Nice to Minsu.
0: All right. So, first on the docket. 이거 docket은 어디서 많이 듣냐면 그 미국의 그런 court shows 같은 게 있잖아요. I don't know if they 뭐 CSI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한국에서 유명했을 건데 But in America, SVU 아, 그 뭐지? Law and Order라고 방송이 있어요. Law and Order라고 방송이 있는데 all these police officers, you know, these detectives going to court each and every episode. So court 항상 가게 되면 거기 앞에 있는 심판이 있잖아요. All right, next on the docket, next case, 뭐 다음에 안건 말하는 겁니다. So, first on the docket, 첫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 민수의 법. The high stakes, high hostage level, 완전 인질사태 diplomacy of negotiating with your kid. 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딸과 진짜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negotiation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네고라고 하죠,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I don't know what's so tough about my daughter's life that she has to meet me in the middle. 제가 저도 이거 딸한테 시키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거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I'm not asking my daughter to do all these like, you know, like things that are like way out of her league, way, you know, too difficult for her. 우리 PD님이 그건 네 생각이로 네 생각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I'm doing the bare minimum. 여러분 bare minimum 무슨 뜻이 아시죠? 진짜 최대 minimum. 최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정도 해야지 부모지라고 할 정도의 뭐 그런 일을 시킵니다 저희 딸한테. 네. 근데 뭐 하루 생각도 들어봐야 하다고 합니다 우리 피디님이. 하루 생각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같이 negotiation을 하고 있죠. So negotiating with my daughter, and for any of our listeners that have kids of their own, negotiating with your kid, it's this ultimate test of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아마 이 단어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Austro English 소개한 적 없는데 저는요 statecraft라고 있거든요. 아니요 뭐 스타땡 그게 아니고요 게임 아니고요 statecraft라고 합니다. S-T-A-T-E-C-R-A-F-T 네 좀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경세라고 이 뭐지 그 dictionary 네 사전에서 말하네요. So basically it's you know affairs work that you have to do for your country. Oka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plomacy, 다른 나라들과 이 뭐지 그 관계를 가질 때 모든 하는 일을 statecraft에 포함되거든요. 네. So when I'm basically right when I meet my daughter in the morning, 뭐 저도 이제 아침 일어나서 제가 딸을 깨우거든요. Okay, so we wake up 7:20 in the morning, right? 일어난 순간부터 negotiation 항상 들어갑니다. 거의 그냥 이 statecraft라고 생각해요. 경세입니다. 진짜 high stakes, 완전 hostage level situation처럼 인질사태 정도의 diplomacy를 저희 딸과 아침부터 하거든요. So basically trying to get my daughter to eat, you know, breakfast. 저도 진짜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최대 막 열심히 아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침도 차려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뭐 와이프도 당연히 안 한다고 그 말은 아닌데 와이프도 아침에 많이 바빠서 네 그래서 밥 차리는 거는 제 일이에요. So 그저께 뭐를 만들었더라? 그 토티아 사가지고 불고기랑 치즈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뭐지 그 버리토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딸 아침에 버리토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딸은 어쩔 때는 배고프고 어쩔 때는 배 안 고프거든요. 근데 하필 that morning I made her a 불고기 버리토 배가 안 고팠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as a parent, you don't want to send your daughter off to school without anything in her stomach, right? On an empty stomach, 완전 그냥 뭐 공복 상태로 학교 보내기 좀 부모로서 살짝 조금 좀 걸리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야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제 negotiation 시작했습니다. 아직 negotiation 오늘 아니죠. It's not a negotiation yet because I'm asking her, right, to try it out. 저희 딸 입을 벌리는 순간 negotiation 시작합니다. 배 안 고픈데 먹으면 뭐 해줄 거야? 여러분, I'm not trying to paint my daughter in this bad picture, okay? 완전 딸 진짜 아빠 말 아예 안 듣는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부모 listeners, right? Parent listeners out there understand how I feel. 왜냐면 이 아이를 진짜 한 입만 이게 뭐지? One bite. You just want to make your you know kid have one bite of whatever you made at home for breakfast before you send him or her on outside, you know, to school.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볶음밥이든 불고기 burrito든 or maybe cleaning their room,

right? Basically, you're kind of like negotiating with a supreme dictator who has no concept of compromise. 일단 처음에는요, 하루야 한입만 해봐. 진짜 너무 배고프면 안 되잖아. 배 안 고파. And I know better. Obviously, as a parent, 이제 부모로서 잘 알잖아요. 분명히 학교 도착하자마자 배고플 거예요. Okay? 학교야, 하루야 학교에 간다. 하루야 학교 도착하면 배고플 거야. 아빠 말 맞긴 맞는데 그래도 But you see that spark in her eyes. 아, 아빠 말 맞는데 그냥 근데 내가 너무 말 들으면 뭐가 나한테 오는 게 없을 거다. What can I do in this situation? What can I say to benefit? 왜냐면 내가 이거 먹는 순간 It's like, you know, it's a disadvantage for her. 자기한테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로서 애가 너무 배고플까 봐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가끔씩 우리 딸은 right? This is something to my disadvantage. 내가 받을 거 분명히 있을 거다. 아빠 그럼 나 이거 오늘 한입하면 오늘 학교 마치고 그 맥땡 가서 플러리 하나 콜 이렇게 하는 겁니다. So basically she's asking me for this bulgogi burrito that I've made in the morning that I know is going to provide some nutrition for her to energize her throughout the day.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건데 저희 딸이 가장 그 순간에 it's a disadvantage for her. So basically now she starts negotiating. What do I get out of this, right? So that I can maybe, you know, take a bite of something that you've made. 근데 여러분, reason and logic 부모로서 아침에 특히 아이랑 이 negotiation 하는 거요. Reason and logic, you have to throw all that out the window. 그냥 창문 다 밖에 버리세요. 왜냐면 you cannot appeal to your kids just senses in that morning. Their sense of basically hunger, right? Their sense of time even. 가끔씩 저희 딸도 이게 준비하는, 학교 준비하는 거. 시간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집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with my wife 딸이랑 앉아서 요즘 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뭐 뭐지? 예를 들어 85분이라 하면 몇 시간 몇 분이지? 라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희한하게 so weird. Always in the morning she has no sense of time. 학교 언제 시작한지 아는데 by the time you know she has to get to school and well, by the time she wakes up she has to get to school she thinks she has all the time in the world. But as a parent 이 40분 너무 훅 가잖아요. 아이를 씻기고 준비하고 먹이고 as soon as you're out the door, you're already late, right? So, 민수의 내고하는 법 with your kid, 여러분, it's already a lose-lose situation. A lose situation on my part. 그냥 내고하긴 한데 여러분, 그냥 내고 시작하는 순간 나는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o that's my way of negotiating with my daughter. 시작하는 순간, I lost. As soon as I start, it's over. Because in the morning especially when I'm trying to get my daughter to go out the door, get to school on time, it's a losing situation for me. Okay? So, whether you're a parent or adult that is trying to get your kid to do something, especiall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school, 여러분, in the end, the parent always loses. 이거에 민수의 법 number one. 민수의 헌법 number one. 아이랑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는요. 항상 지는 겁니다. 차에서도 여러분 음악 틀 때 있잖아요. 차는 운전할 사람, 차는 내 차인데. It's my car. It's under my name, right? So basically in that space, 당연히 민수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as soon as my daughter walks in the car, as soon as she gets in the car, 여러분 음악 초이스도 이 제가 듣고 싶은 거 이게 네고시에이션 필요도 없어요. Right? Whatever my daughter wants to hear on the speakers, on the radio, right? On whatever, you know, a streaming platform that we use,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 하는 순간, 하루야, 근데 오늘 아빠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 그러면 아빠 하나 들어줄게. 대신, 이 대신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 I lost already, okay? 자, 그래서 today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여러분, 오늘 저 혼자 있으니까 음악 조금 들으면 되죠? 괜찮죠, 여러분? One song that my daughter on repeat in the car. 지금 요즘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차에서 이제 한 몇 번 됐지? 한 100번 정도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over 100 times I've listened to this song. 딸이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저도 negotiation 하는 법이 없네요. 네, 이 노래 들겠습니다. 하루에 듣고 있니? 아일릿의 It's Me 듣겠습니다.

하루야 잘 들었어? 오늘 딸 학교 안 갔으니까 네 집에 오늘 뭐 학원이랑 이런 거 없어서 분명히 오늘 듣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아마 집에 가면 아 아빠 뭐 일단 뭐 노래 한번더 틀어줬네. 알겠어. 뭐 다음에 우리 차탈때뭐 아빠 듣고 싶은 거 하나 듣자라고 딸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근데 다음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뭐지 그 우리 청취자 선배들 부모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요? Is this a proper way of parenting, right? Always losing to your kid. Mind you, my daughter's only in the third grade. 아직 3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뭐 이때 그래도 좀 아빠는 뭐 항상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한다라고 이 인식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저는. You know, I want my daughter to think like, you know, I'm a dad that, you know, she could be kind of, you know, loose around, right? And be comfortable. 근데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저는 이게 첫 딸이니까, 뭐,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Let us know, 여러분. 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분명히 저 한번, 뭐지, 숙지해 보겠습니다. Alright, so today, on today's Nice to Minsu, in light of it being 제헌절, Constitution Day here in Korea, I'm sharing with you, laws that I live by. 네, 오늘 헌법 아니고 민수의 법, 을 하고 있습니다. So, next on the docket, 다음에 그 안건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법, 혹은 뭐, you know, social gathering에서 도망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맨날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피디님. 네. 일단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You're at a social gathering, right? We've all been there. You're at a 회식 or a gathering. 근데 완전 기빨려서 you're like sensor, you know, your energy level, it's basically it's screaming at you. Your social battery is at 2%. 진짜 이2% 갖고 집에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모멘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뭐 회식 컬처, 회식 문화 이런 거 많이 좀 줄여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you know your coworker 뭐 마치고 뭐 같이 마치는데 뭐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요? 뭐 그래도 뭐 뭐지 그 카페 새로 열었는데 뭐 장사 해줄까요?라고 이렇게 하면 좋죠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완전 난 집에 가서 그냥 진짜 씻고 그냥 눕고 싶다. You just wanna go home, wash up, and just lay in your bed.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So, how do you

naturally and without, you know, hurting their feelings, 좀 속상하게 않게 이 거절하고 도망치는 방법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씩 있을 겁니다. I know you guys probably have your own way. I want to share with you my way, my method, my law when it comes to social escape. 네. 특히 이제 사회 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끔씩 싫어. 나 안 할래. 도망갈래. 할 때 일단 제가 하는 method들을 나누겠습니다. Okay? Obviously you can't just stand up and yell, right? 그냥 뭐지 같이 있다가 일어나서 I'm tired of looking at you. 아 진짜 너무 지겨워 이제. 난 집에 갈래.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하는 순간 우리 PD님이 지금 저 PD님도 분명히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품을 했거든요, 여러분. She just yawned the biggest yawn that I've seen. 아마 근데 분명히 우리 PD님도 저기 뒤에서 우리 항상 지금 오늘 작은 스튜디오 왔는데 we're doing it at a smaller studio today. But in the big one that we usually do it 너무 멀어서 저 요즘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하품하는 모습 보니까 PD님 제가 이렇게 하는 법들 잘 이 method of escaping, social escape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D님 피곤하시면 네. 나가면 안 돼. 아니야. 말 조심해야 되겠네. 네. So, under today's 민수의 법, we officially recognize the 영혼 없는 reaction, okay? Which leads to a very strategic phone vibr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자, 이게 무슨 말인가?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initiate a very clean, a very smooth escape, a very smooth 탈출이라고 하죠. 네. PD님이 useful한 거 맞나라고 하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못 쓰죠. 왜냐면 같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social gathering 아니고 지금 이걸 업무입니다. 저희랑 PD님. 그래서 escape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뭐 약속 있거나 우리 여러분들도 일 마치고 약속 분명히 있으면 아, 나 괜히 이 약속을 만들었다. Oh man, I shouldn't have asked that coworker. I shouldn't have said yes to going to that new restaurant that opened, right? 아, 바보. 아, 아침 민수 바보. 분명히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escape 하지? The ultimate maneuver, okay? When you're, okay, picture this moving, okay? 일단 진짜 가기 싫은 그 자리를 갔어요. You're sitting down. 식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You just have to stick it through. 이렇게 밥이면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민수의 법으로서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게요. 음식 중에 일어나야 된다? 일단 그 손님들의 매너가 아니고 음식의 매너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Okay. 네. So it's unlawful not only to the people you're dining with, but unlawful to the food that has come out. I'm talking about a situation 음식 다 식사 다 하고 진짜 2차 가자고 할 때요. Right? 2차 가자고 할 때, or 2차까지 왔는데 카페에서 너무 시간이 너무 그냥 오래 걸려.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조금 이것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쓰기에는 여러분, it's up to you. 둘만 있는 자리, 저랑 그냥 한 명 더 있는 자리에서 이거 써본 적 많이는 없는데 왜냐면 진짜 사람으로서 그냥 미안할 때도 많거든요. But in like, you know, when it's like a gathering of like 3, 4, like 5 people, 저만 빠져도 그래도 계속 이 모임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The meeting's gonna continue, right? This gathering's gonna continue even though me, one person, has, you know, left. So, this is the way I do it, okay? 민수의 법은요. 자연스럽게 거절하거나 도망치는 법은 전화 오는 척 합니다. 저는. Okay? The vibration in your phone. 갑자기 이게 무음으로 이게 전화 오는 거예요. 가끔씩 이거는 근데 엄청 식당 이제 뭐지 그 엄청 시끄럽고 막 글을 탈 때는요. 가끔씩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걸렸다. 아, 지금 좀 가래 좀 걸렸습니다. 가래 좀 걸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동할 때 있잖아요. The vibration noise 있잖아요.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여러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이거 될까 말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일단 I don't know if they've noticed, I don't know if they figured it out, but you know,
진짜 모른 척 했으면 그분도 너무 착했어요. They're super kind if they just didn't say anything. 아, 민수 저 봐봐. 아, 그냥 가라, 그냥 가라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you know, in a loud, noisy situation, you know, I would go, 잠깐만, 전화 왔네요, 전화 왔네요. 예,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어?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 gasp라고 해요. G-A-S-P, gasp.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아, 진짜? 어? Really? 지금? Right now, 완전 complete, 이게 완전 문장도 아니고요. 그냥 reaction만 주면 됩니다. React, 어? 진짜? 아, 잠깐만. 아, 아니, 할 수 없지. 그래, 일단 전화 줄게. 하고 끊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따, 근데 이거는요, 완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진짜 전화 온다고.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잖아요. 사일런트로 해놔요, 피디님. 네, 이 방법입니다. So you put it on silent, okay? And basically, it's these one word reactions that you give over the phone, okay? And you never, it's never a complete sentence. It's one word reactions. And then 전화 끊어요. You hang up.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너무 티나요, 여러분. 진짜 이 분위기를, 이 모임을, you don't want to basically bother this gathering. So you kind of like tilt your head to the side. 옆으로 좀 이제 이 그 뭐라 그러지? 뭐지? 에티켓 전화 있잖아요. Right? So you tilt your head to the side and then you talk super quiet. 진짜 조용하게 전화하긴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들리게 하는 겁니다. Okay? So, 어? 아, 진짜? 아, 지금? 아, 어떻게? 아, 할 수 없지. 알겠어. 아, 알겠어. 전화할게, 전화할게. 하고, and then you hang up. 네. 진짜 좋은 거 가르쳐 준다라고 비비님이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야, 저만 이랬나요? Is it just me that do this? 아, 분명히 한 명 정도 했을 겁니다. One of our listeners. 이게, this silent gasp.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분명히, 옆에 분들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don't try to think of an excuse. 완전 핑계 대지 마세요. Don't try to think of any excuse. 그냥,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Right? I have this thing.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영어로 할 때요. I have this thing at home. 왜냐면 this thing이라고 하면 집안일이라고 하면 99% of the time 같이 있는 사람들 집안일이라고 하면 뭔데?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I think it's etiquette. When somebody says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그러면 무슨 집안일? 물어본 사람 분명히 없을 겁니다. Right? So 진짜 저 좋은 거 가르치는데 여러분 Because nobody asks what 집안일 is. 저 이거 자주 안 씁니다. 진짜 maybe 인생에서 한 두 번 써봤나? 세 번 써봤나? 이렇게 세 번 두 번이나 세 번 써봤나? 이렇게 말하고 아 그래 가 이렇게 99% of times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I'm sitting here and I'm sharing this with our listeners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분명히 PD님 앞에서는 이제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네. What have I done? 지금 무슨 이게 뭐를 한 거지 지금? But that's 민수의 법 number two. 자연스럽게 이 거절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부탁하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화 왔는데요라고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But let's be real. 진짜 사람으로서 right? We're all people. We're family, right? We're family.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I find myself in situations that when my social battery is at 2%, 진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Maybe a couple times in my situation.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없었습니까? Don't let me be the loner in the room, okay? All right? So that was 민수의 법 number two. 헌법 아니고 민수의 법 number two. 자연스럽게 도망치거나 거절하는 법이었습니다. Let's turn into a song. Meghan Trainor, No Excuses.

teenager pretending that I know what I'm doing in life. Okay. But still, I can't act like a teenager all the time. Okay. I'm a father. Okay. I'm a, you know, radio show host. I'm a teacher as well. So, 이번 민수해법은요. Basically, looking like a mature 어른, I would say it's very simple if you follow a couple of the rules that I have. 진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어른이네 라고 하는 조금 티 낼 수 있는 방법. 진짜 좋은 거 가르친다. A few basic rules that I have for looking and acting like an adult. It all comes down to 진짜 이것만 진짜 어른으로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건 진짜 자주 한다. 저도 어른 돼서 좀 자주 I catch myself doing this a lot. 영어로는 adult sigh입니다. Sigh는 S-I-G-H. 이거 한국어로 검색해보니까 어른의 감탄사? 어른의 감탄사라고 하네요. 이겁니다. You know, like when you sit down on a chair, 뭐 의자에 앉을 때 그냥 앉을 수 없잖아요. Right? 어른들은 소리를 항상 내야 됩니다. 의자 앉을 때 아이고 이런 거를 내야 되잖아요. 진짜 어른으로서. So, I catch myself doing this, right? Whenever I sit down on a chair, 이 소리 내고, or whenever I lie, 특히 이제 자야 될 때 침대에 누워 가잖아요. 진짜 완전 긴 하루였으면, if it was a long day, and then,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I'm lying down on my bed, before, like, in the action of lying down, 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And not just to other people. 저는 I don't need to make this noise for other people. 뭐 우리 딸이랑 와이프 위에 낸 소리가 아니고요. This is something that just naturally comes out of me. So whenever I make that noise, 그냥 이제 어른 됐으니까 이런 소리 만두구나. I catch myself doing that, okay? So that's rule number one, right? This adult sigh, 이 어른의 감탄사. Another legal requirement under 민수법 is to act or pretend to be a real adult is how you handle financial situations, financial decisions. 이 경제적은 경제적 그 뭐지 그 decision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결정. Okay, 경제적 특히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될 때 you need to act like an adult a little bit. Okay, so when something breaks in your house, 집에 뭐가 고장 날 때 있잖아요. A real adult doesn't panic, okay? But a real adult doesn't mean like you have to fix it. 어른으로서 이제 내가 직접 고쳐야 된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Okay? 저의 법은요. You have to leave this to the professionals. Okay? 진짜 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맡게 됩니다. 집에 뭐 고장 나면. 그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고장 난 거 보이면요. Okay? All you have to do you cross your arms.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crossing your 팔짱 끼우고요.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우고요. 그 뭐 고장 난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살짝 끄덕끄덕 하면서 사람 불러야겠네.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How super adult is this, right? Like you make that final decision, like financial decision because it costs money to call a professional, right? 이제 그런 걸 왜냐면 you know, when you're a kid, if something breaks, you tell the parents, right? So it's up to you. 어른으로서, 진짜 집안에서 어른으로서, like you have to make that final decision of, do I let stay broken or do I have to fix it? 근데 저는 거기에 아무 전문이 없잖아요. I don't have any professional expertise when it comes to that. So you cross your arms, 팔짱 끼우면서, 보면서 사람 불러야겠다. 아, mic drop.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그게. 네. 근데 피디님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랑 많이 다르네요. 피디님이 생각하는 어른이 무엇입니까? 네. The opposite of that? 완전 직접 손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 이게 어른이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일이 더 벌어져요. You make that small problem into a big problem. Right? Folks, if you yourself are a professional, right? Electrician, a plumber, right? Carpenter, 이런 거, go for it, right? 진짜 그런 분들은 저는 real adult라고 생각합니다. But if you find yourself like me, just a normal guy, right?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how to fix electricity, wiring, and whatnot, calling a professional is one of the most adult things that you can do. 네.
진짜 자랑입니다. 이건 진짜 I'm very proud of this. 네. I'm very proud of this fact that I know when to call a professional. Okay? 이것도 very mature라고 생각합니다. You need to have this mature mindset to call a professional. Because one, 이것도 경제적 결정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전문가 부르는 거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Right? So basically I'm deciding that I'm going to spend this amount of money to get that fixed. Okay? So doing that 진짜 어른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Okay? 네, 마지막 어른인 척하는 법. 어른들은요, they're always stressed. Okay? 아 이것도 this is 내 아리잖아요. Like you could feel me on this one, right?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어른은 항상 스트레스 있는 상태입니다. Okay? So 가끔씩 친구들 만날 때나 right? Or 가끔씩 아이들 앞에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른의 스트레스는 아이들한테 주기 싫거든요. I don't want to burden my daughter with the stress that I have as an adult. Money, health, 뭐 이런 거는 I don't want to let my, you know, daughter know. But when I'm talking to my wife or when I'm, you know, hanging out with coworkers or adult friends, 좀 억지로, 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억지로 꺼내요. Right? I force myself to, share my stresses with the rest of the adults there. Because being an adult means you're always stressed. 여러분, I mean, think about it. Was there a time in your life where you didn't have any stress? 아마, yeah, that was like probably like, 아마 junior high 때까지였을 겁니다. From high school, 진짜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And then from there, college, and then you enter the real world. So as an adult, you're always stressed. So if you find yourself stressed, congratulations, you're an adult. 축하드립니다. 어른입니다. Okay. All right, so today, as it is 제헌절, okay, today, a very fun episode of Nice to Minsu. 그래서 오늘은 헌법 아니고 민수의 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Fun times ahead. So with that, 어른인 척하는 법이랑 살짝 좀 비슷한데요. 다음 안건입니다.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도 있습니다.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 How to pretend you know exactly what's going on. Okay? Because 제 말 들어보세요. All right? Family, listen. Okay? We've all been in those conversations where everyone is talking about some complicated trend, right? 이거 어려운 뭐 시사 용어 막 쓸 때 있잖아요. 특히 in Korean for me, like 어려운 막 한국말 쓸 때 I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t means. 최근에 나 누구였더라? 이게 방송 사람들 아니었고요. I was with like other adults. 근데 무슨 뭐 풍선 효과라고 뭐 단어를 썼거든요. 풍선 효과. 나중에 conversation 끝나고 뭐 검색해 보니까 무슨 뭐 경제적인 뭐 그런 시사 용어였어요. 풍선 효과, right? 근데 during that conversation when they brought up 풍선 효과, 근데 저한테 막 뭐 그렇지 뭐 민수는 어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and this is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민수의 법 들어가겠습니다. Okay, this is how I handle right, basically faking that I know something. 그냥 저는 항상 이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Right? 저도 뭐 yes보다 그냥 그렇죠라고 해요. Okay? I feel like that expression 그렇죠. Okay?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하죠? 뭐 I agree 정도는 아닌데 it's not saying you're right. 그냥 그분의 situation/opinion 생각이 그냥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Right? So it's not an affirmation. Affirmation은요 그거잖아요. 본인 말을 잘 들었고 저도 뭐 agree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방금 당신이 말했던 그 말 그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I've gotten away a lot of times with this expression 그렇죠 뭐 그렇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So if somebody 근데 이걸 말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Right? They want to dig into you a little more They want your opinion on this Right? Don't panic Okay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You look them in the eye Okay? 딱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And this is another line that
I feel like 저희 방송국 PD님이랑 잘 안 썼어요. 왜냐면 저희 PD님 말을 항상 잘 듣고 꼭 이해해야 되니까 PD님이랑 안 썼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쓸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와, this is the ultimate like let's get back to this. 영어로는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요. Let's come back to this, right? 지금 오케이 말 들었어 일단 I'm not saying I understand 말 들었고요 Let's come back to this 이렇게 말하는 그 영어로 그렇게 하거든요 좀 더 지켜봅시다 뭐 이게 뭐 장단점이 뭐 있긴 있죠 right there's the good and the bad of this right 와 이렇게 말하면 오 민수가 뭐가 좀 말할 것 같은데 then you stop there 딱 거기에 period 이 뭐지 그 마침표 딱 놓고 end of conversation for you okay basically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You have said nothing to contribute to the conversation. But 그래도 그래도 민수 knows what we're talking about. 그래도 민수는 모르다고 하진 않고 it seems like he knows what he understands what we're saying.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you're on the same level as them, right? 풍선 효과? 그렇죠? 네. 아, 저 생각 대해서 지금 물어보세요. You're asking me about my opinion? 뭐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디님 민수 모르는 거 다 알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 피디님 말도 맞긴 맞아요. 제가 볼 때 I think people that I have conversations with know that I use this on purpose to get out of conversations. 그래서 저랑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착한 분들인 것 같아요. 티를 절대로 안 내요. 근데 모르지! 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저. 너무 제 마음을 생각해, 제 마음과, 이 상처를 안 주기 위해, right? They don't wanna hurt my feelings, right? 상처를 준다. Hurt one's feelings 이거든요. 저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너무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I wanna leave it at that. Okay, I like this relationship that we're in with those people. 네. So yeah.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 여러분 이것도 맨날 쓰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if you're at work and you use this 큰일 납니다 right you get in big trouble if you use this at work because you need to understand right or 큰일 날 수 있습니다 that's why PD님 I never use it here at the radio station 절대로 저희 올스타 뭐 회의거나 뭐지 뭐 이런 미팅에서는 방고 일적인 미팅에서는 절대로 안 써요 네 학생들이랑 좀 몇 번 써요 이거 right? 요즘 막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like trends like kids are into these days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그 영크크한 이거 늘크크? 늘크크 느낌 나니까 그거 있지 그렇지 what do I think of it?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장단점이 있지 일단 지켜봅시다 let's get back to this later alright? 수업해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that's the way to do it Alright, folks. So, today, once again, 우리 피디님이 사회생활 걱정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도 이제 이 이후로 우리 부스타분들이랑 소통할 때 우리 여기 올스타 가족들과 소통할 때 저의 인성을 너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짝 후회가 돼요. I do regret it a little bit. I think I've shown a little bit too much. I've been a little too honest with our listeners. But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게 더 저한테서 원하지 않습니까? Don't you want that from me? Just being absolutely honest with you? I feel like we've grown together, right? As a family here at All Star English. That, you know, I can be this honest. And you'll be accepting of me. 저는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부스타분들을 저는 그냥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민수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믿을게요. 아시겠죠? All right, folks,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of Nice to Minsu. 네, 이제 드디어 저희 인성을 이제 그만 보여주고요. Stick around for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ready for you. In the meantime, call me 어른 아이.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elcome back. Time for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 hope you enjoy the first hour of Nice to Minsu. Well, folks, in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 Star English ready for you.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made you cry, but most importantly, made you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So highlights that we have ready. Let's see what we got lined up.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Every Tuesday, Asia joins us to play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ith our listeners. After that, Melissa의 영화할 결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Where we get to find out different culture and trends from around the world. And last but not least, with 민주쌤, 입이 터지는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every week. So, highlights ready for you. Up first, to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내 생각이고.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2: But you're
1: please,
2: not. Stay home 생각이고.
0: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0: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right.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0: Yeah,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every Tuesday here with Asia.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Yeah. Yes.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 All Star 선물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부에 문자에 지금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참여한 분들 중에 몇 명 뽑아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We have people chiming in. 오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처음 보는 분들 아니라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데이나 넥스트 도어님
4: hey.
0: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내일 바로 내일 그 이 노래 끝을 잡고 도전곡 Backstreet Boys BSB라고 보내네요. 아까 노래 좀 부르고 있었던데
4: Was 노래, it I want it that way?
0: No.
4: Which one was
0: as
4: it?
0: Long as you
4: oh,
0: love
4: as
0: me.
4: As long as you love me. 네. Who you are 당연해야죠.
0: 에이자의 시대는 절대로 아닌데 이 노래
4: I remember 하나요? once 그 캐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BTS에 대해서 말하니까
0: 네.
4: 아니 너는 혹시 너 NSYNC이랑 Backstreet Boys 몰라?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아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뮤비를 다 봤던 그때 이후로 계속 불렀죠. 근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I was like 12, 11.
0: Yeah. 어, 그 나이 때 되면 right, and it's like that's the heydays of my like boy band, you know, like Britney Spears, NSYNC, Backstreet
4: Spears?
0: Boys.
4: Don't even talk about it. I love her so much.
0: 아, 그래요?
4: 네. 네, 정말 좋아요. 아빠 영향, 아빠 노래 영향을 많이 받아서.
0: 그쵸. 네. 아, 저는 I know it. Like front to back, a lot of these songs.
4: Yeah,
0: especially the Backstreet Boys and NSYNC songs.
4: I think me and Minsu, 민수님 차 탔을 때 같이 Bye Bye Bye 불렀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저희 그런 적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했을걸요?
0: 춤도 살짝 알아요.
4: 여기까지는
0: 알아요. 그 춤까지는 알아요. 일단 Bye Bye Bye.
4: Yes.
0: 네. All right, so 오늘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오늘은 적성 밸런스 게임인데요. Have you ever really thought of what you're good at? Or what kind of job actually suits you? A recent survey in Korea found that 5 out of 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rarely talk with their parents about their dreams, future careers, or what they're naturally good at. 초등학생 10명 중 5명은 부모님과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Instead, most conversations are about grades and study.
0: So that's about half, right? I think my daughter falls in the other half.
4: Oh.
0: 맨날 바뀌어.
4: Oh,
0: 네. 지금은 화가예요.
4: Okay.
0: So right now she wants to be an artist.
4: Okay.
0: But before, like when she was little, when she could think of what she wanted to be,
4: uh-huh.
0: she first said 소방관이 아니고 소방차가 되고 싶다 했어요. Her like.
4: That is so cute.
0: Her like her wish is I want to one day become a fire fighting engine. Right? A fire truck, basically.
4: Yeah.
0: Right? 그때부터 이제 뭐 너튜버, 그죠 아이돌 다 했는데 지금은 화가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죠. Right?
4: I think mine was always to enlist in the army.
0: Really?
4: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군인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0: 네, well,

0: have fashion, but not passion.
1: Mm, 맞아요. Now, there's some pretty interesting survey results on this, right?
0: Yes, but before that, Kevin Paknim made a really good point. If you enjoy what you do for a living, you will never have to work in a day in your life.
1: Exactly.
0: 이것도 맞는 말.
1: 네, so if you enjoy what you do for a living, do something for a living means basically your job,
0: yeah.
1: Right?
0: 돈을 벌기 위해서.
1: 삶을 이루기 위해서 yeah. 하는 것.
0: Yeah.
1: Okay, so what you do for a living. So if you love what you do for a living, you will never have to work a day in your life.
0: Yeah.
1: 이런 말도 있긴 있죠. 네.
0: Yes.
1: 네, 이렇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That's what I'm curious about.
0: So according to research highlighted in the Harvard Business Review, over 70% of people who turned their passion into a career ended up experiencing severe burnout.
1: Mm.
0: When it's just a hobby, you only do it when you want to. But the moment it becomes a job, you're hit with the brutal pressure of monetization, like 돈으로 바뀌는 거, deadlines, and client feedback. Your safe haven suddenly becomes your biggest source of stress.
1: 맞아요. 나는 이거 진짜 재밌고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고객 뭐 complaint 들어와.
0: Yeah.
1: Right? 뭐 order가 제대로 안 나가.
0: Yeah.
1: 그쵸.
0: Like for me, it was 저는 항상 한국에서 문과 이과가 있었잖아요. So I always thought I was 문과. So I really wanted to pursue English literature and like history kind of thing. 근데 막상 그거의 성적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And like now I learned to love it. But 뭔가 대학교 와서 역사 수업을 들으니까 그건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I don't want to be graded on history or English. No, thank you.
1: 맞아요. 특히 like once you get to university, like your perspective is broadened a little bit.
0: Yeah.
1: And you get to see, because you know, maybe as a kid or maybe when you were younger in high school and junior high and whatnot, like you have a little bit of tunnel vision. Like you, ah, 나 저것만 이루어야지.
0: Yeah.
1: Like, I'm only going after that. But then when you get to college, you mee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people and you're on your own. So that tunnel vision slightly like widens a little bit.
0: Yeah.
1: 그쵸. 맞습니다. 우리 조둥이 와 명언이 쏟아지네요. 이 방송.
0: 그게요.
1: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않게. 월스타 잉클리쉬. 그쵸. 뭐 이런 거 뭐 아침 방송 이런 거 듣지도 못해요. 네, 듣지도 못합니다.
0: Anyway, so maybe the goal isn't to find your passion, but to find a job that's a good fit for you. One that uses your strengths, pays the bills, and still leaves room for hobbies you love.
1: 맞습니다. I think when you and I think the job that we're doing here, at least, I think we could find that, you know, that middle ground between having fun and making money at the same time.
0: Yeah. 네. Like I literally come here to chat.
1: 맞아요.
0: And I get paid for it.
1: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0: Yeah.
1: 그냥 와서 떠들고 갑니다.
0: Yeah, Minster's always like, "Oh, 금요일에 놀자." 하면 진짜 노는 게 아니라 방송하라는 말이에요. Like 진짜 그래요.
1: 에이자 나는 방송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Right? 그냥 와서 그냥 에이자랑 재밌게 시간 보내고 시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real quick. 내 취향이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만났을 때 쓰는 영어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특이야. It's my thing.
0: It's my thing.
1: 네. Or 내 요즘 이거 완전 푹 빠졌어. I'm really into this.
0: I'm so into you, Ariana Grande.
1: I'm so into you. 노래 따로 노래 있었는데.
0: I can barely breathe.
1: 아니, 노래 있어. So into you, I'm into you. Paramore 몰라요?
0: Who?
1: 답답해. 넘어가자. 네. 부장님, Paramore, Into You 노래 혹시 있는가? 네, 부탁. 네, Paramore, okay?
0: Okay.
1: Or 이거 완전 나잖아. This is so me. This is so me. 와,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나야. This is so m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I don't want to sift through these. I'll get to these messages, but we do have a second round to get to. So,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
1: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
0: Ready? 1, 2, 3, B.
1: B. 당연하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루에 사람을 100명 만나야 하는 직업. 이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 Or 일하는 동안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직업.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이건 MBTI 사람의 personality, MBTI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0: Yeah. 네.
1: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나 진짜 일하는 동안 사람 한 명도 전혀 만나지 않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 여러분들 부스터들, 네, 우리 너튜브에 들어온 부스터들.
0: 근데 이것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화면으로 이제 댓글로 보는 거니까 that's 어, different. It's 어, not 대면.
1: 근데 저는 이 아, 대면으로 치면 oh, I could do this.
0: Then. Yeah, right. You could actually do it.
1: So because it's basically right. People that meet 100 people a day. Mm-hmm. 특히 customer service, right? Industry, right? 뭐 식당이나 yeah. right at the store or whatnot. A lot of these customer service workers, mm-hmm. they have to mee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a day sometimes, right? Whereas maybe the job that we kind of do here in the studio, you know, it's just us.
0: Yeah.
1: I mean, of course, 우리 부스타들과 함께 하긴 하는데,
0: like, but it's not like, y'all are here.
1: 네, 맞아요. 이게 스튜디오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right? 자, 일단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 us what you think. In the meantime, here's this very interesting survey. Among MZ office workers, customer service and sales ranked as the least satisfying jobs. Ooh. 67% saying they wanted to quit.
0: Oh, wow.
1: 최악의 직무 만족도 공동 1위로 고객 상담과 영업직. 이 나왔습니다. 네. Accounting, 재무회계 and design 쪽이죠. Oh. Followed. So why are these jobs ranked so low, Asia?
0: Well, experts say it's because they're highly people-oriented. Like if your job requires constant interaction and emotional labor, it can be exhausting, especially if it doesn't match your personality. On the flip side, what about the most satisfying jobs?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무는 뭐였나요?
1: Planning and strategy, 기획, 전략직, ranked first at 73%, followed by marketing and PR. Marketing, 뭐 홍보, 66%, 66%. People said they enjoyed being creative, solving problems, and seeing the impact of their ideas come to real life.
0: So that brings up another question.
1: 네.
0: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1: 그쵸.
0: Because like, we're kind of both.
1: Yeah, I'm an extrovert here.
0: Yeah.
1: Right? 완전 E잖아요.
0: Me, 저도 카메라만 켜지면 E.
1: 마이크 올라가면 E.
0: Yeah.
1: 집에 가는 순간 완전 그가입니다. So, extroverts gain energy by being around people, while introverts recharge by spending time alone.
0: I think I'm both. I do gain energy, but it runs out eventually. 네.
1: 저는 I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 완전 충전 100% 하고 여기 와서 E로 변해가지고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0: Yeah, me
1: 그래서
0: too.
1: 집에 가잖아요. 완전 I'm like 다시 recharge.
0: Oh
1: 0%에서
0: Yes, 네. I totally agree with you.
1: Not complaining though. 절대로 불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0: Like me too. I used to go to Seoul every Saturday for like a children's TV show. So that required me 매일 새벽 토요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when I come home it would be 12시. So after that, I won't leave the house for like the next 3 or 4 days.
1: 그렇죠. 리차지 해야 되니까.
0: Yeah.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겁니다.
0: 그거 같다. 해리포터의 Demeter인가?
1: 네.
0: 그거 있잖아요.
1: 네. Dementors.
0: Dementors, thank you.
1: Demeter, come on.
0: Demeter는 그리스로만 신한 것 같아요.
1: 왜 내가 이거 알지? Why do I know this? Right? 자, real quick. 외향인 and 내향인. 그럼 이걸 뭐라 하지? 뭐 쉬워요. Extrovert, introvert.
0: Yeah, don't say like E. E만 맞아, 말하면 안 돼요.
1: E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 MBTI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유명하지 않거든요. I'm a big E.
0: What? Biggie? Biggie Smalls?
1: 아니, like, 근데 is that how you spell your name? E and then what, right?
0: 맞아요.
1: 네, 뭐 E, I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I'm an extrovert, I'm an introvert. Or 나 사교적이고 활발해. I'm outgoing. 네, on the flip side, 나 좀 조용한 편이야. I'm pretty quiet.
0: 오, 두둥님께서 he's like 두둥님께서 like 그 뭐냐 완전 introvert인데 올스타에서만 outgoing하다고 나댄다고.
1: 어 그래요?
0: 아 맞네. 어머, 저는 읽은 것뿐이에요.
1: 네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두둥님.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두둥님뿐만 아니라. 네 명 더 있습니다. 네 명 더 있어요. 조금 무섭게 말하나? 웃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but we will get to your messages that we didn't get to in h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문자 요정이 다 챙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So that's it for today. S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딴지에 도전하면 아실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That's right. Three very easy quiz questions, of course, in English. Get them right, and you get some wonderful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근데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뭐지 도전하게 돼서 뭐 바나나 맛 우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Second question, everybody loves some chicken, right? Chicken yeah. combo going your way. And if you get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의 이웃 양산에 살고 있는 민병철입니다.
1: 병철님 from 양산 반갑습니다. 혹시 병철님 양산에는 지금 혹시 비 오고 있습니까?
2: 네,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1: 이제 비 오기 시작했네. 네. 자, 병철님, well, thank you so much.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For today's EPQ. 지금 뭐, 기분 어때요? How do you feel?
2: 긴장되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1: 저희가 영광입니다. Thank you yeah. for calling us,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세 문제만 맞히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저희가 살짝 힌트도 조금 드려요. 저랑 에이자. 그래서 잘 듣고만 계시면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0: 혹시 영어 선생님이세요?
2: 왜? 그런 네,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요.
1: 네.
0: 아니 댓글에 달리고 있어가지고.
1: 네. 일단 영어 선생님이라면 더 부담될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네,
1: 맞아요. 힌트 다 빼야지 그러면. 오늘 힌트 다 빼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갈게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0: 퀘스천 넘버 원.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step on someone's foot. Then what should you say? A. Congratulations. B. Oh, sorry. C. Good luck. What's your answer? 이제 누군가가 저 그러니까
2: 네,
0: 다시 네.
2: B 같습니다.
1: B요. Sorry.
2: 네.
1: 이거 말 되나? So you step on somebody's foot. Asia, you step on your foot. 해보세요.
0: Congratulations.
1: 그건 A였고요. B가 뭐였고?
0: Sorry.
1: Okay. C는?
0: Good luck.
1: 네, 근데 아까 병철님 B라고 하셨죠?
2: 네, 아닌가요?
0: 안 속지 마세요.
1: 당연히 sorry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그 sorry, Asia, you sounded the most Canadian ever. 그냥 sorry가 아니고 sorry.
0: Oh, sorry.
1: Sorry. 있습니다. 자, 병철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에이샤?
0: 커피
1: 쿠폰. 네. 출연료 우리 병철님한테 가야겠다. 에이샤 말고. 맞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걸었죠? 에이샤?
0: 치킨 세트.
1: 치킨 세트 걸려 있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Alright, listen to the second question.
0: Question number tw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0: Yes, I... Bididi. So,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어떤 거 같나요? A, B, C.
1: 오, 이거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2: 문제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네. 자,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입니다.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0: Yes, I, 이제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1: 자, 힌트 드리자면 제가 에이자한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0: 네.
1: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2: A, yes I have 입니다.
1: 역시 나 힌트 안 주려고 했는데 네. 자, A
2: 감사합니다.
1: have 맞습니다. Have you 질문에는 yes, I have로 대답해야죠.
0: 네.
1: 맞아요. 근데 no면 no, I haven't라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0: Yes.
1: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치킨 세트 저희가 쏩니다.
2: 감사합니다.
1: 좋아요. 자, 일단 병철님 자, 마지막 문제 남아있습니다. 여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어있거든요. 자, 지금 뭐 어때요? 좀 긴장 좀 풀었나요?
2: 더 떨립니다.
1: 더 떨리죠?

0: 나 이 답을 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퀘스천 넘버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English expression.
2: How was the movie?
1: It was amazing. I couldn't BDD my eyes off the screen. A. I couldn't put my eyes off the screen.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C. I couldn't make my eyes off the screen.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3: 아니요.
1: 네.
0: 일단 이거 뜻이요.
3: 하겠습니다.
0: 표현, 바로 갈 거예요. 힌트 필요 없겠네요. 별신님 힌트 필요 없어요?
3: 네.
0: 힌트 필요 없대요. 자, 그러면
3: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정답 어떻게 됩니까?
3: 정답 B입니다.
0: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아, 어떡해. 애인샤 어떡해. 병천님 어떻게 합니까?
3: 안 돼요.
0: 맞췄습니다.
4: I don't like it when you do that.
0: 축하드립니다. Hey! 맞아요.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4: Yes.
0: 화면 눈을 아예 못 떼겠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병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EPQ 위너. 뿌이.
3: 감사합니다.
0: 네. Oh no, thank you. Yeah. 자, 지금 뭐 기분 느낌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좋고요.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야, 홍보까지. Thank you so much. So 커피, 치킨, 앤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갑니다. 병철님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네, 있습니다.
0: 오, 하세요.
3: 네. 항상 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는 제 사랑하는 와이프 탁혜진 양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 스텔라 케일리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Stay cool, everyone.
0: Yeah. 좋아. Stay cool. 혹시 이거 문자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운 표현입니까?
3: 아, 엊그제 민수님한테 들어가지고요.
0: 아, 그래요? 제가...

0: 그래서 뭐 뭐지 그 DIY 뭐 뭐지 그 밀키트 이런 거 말고
1: Yes, no meal kit.
0: Right? Buying all these ingredients separately and then making just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1: Yes. Right? Absolutely.
0: 그게 make from scratch입니다.
1: Because the purpose is having long, slow family meals. Instead of the modern version, which is, I think, Korean business people at lunchtime have mastered this. Just scarfing down food as 그쵸. Fast as possible. No, take your time. Also, to copy Italian grandmothers, you could sit outside for 10 minutes and just people watch.
0: 멍 때리기.
1: Yes. So in Korean, there's many kinds of mung, but maybe like baramung is most similar. And don't allow yourself to feel guilty.
0: All right,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week by week. We have Minju-sam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You look very, very summery today, Sam.
2: Yeah, it's hot.
0: 맞아요, 진짜 덥죠.
2: 너무 덥습니다.
0: 혹시 밖에 was it raining when you came in?
2: No, but
0: Not
2: it was
0: yet?
2: Really humid.
0: 네, 아주 습하다고 합니다. Mm-hmm. 아, 근데 민주쌤 오늘 코너 시작하기 전에 역시 우리 민주쌤 팬들 들어왔습니다.
2: 제 팬들이 맞나요?
0: 네, 팬들 맞아요. 지우, 지우, 주준이, 우왕, 민주쌤 등장! 이렇게
3: Hi.
0: 왔네요. 네. 우리 조둥님도 민주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왔네요.
2: 안녕하세요.
0: 네. 멜러사님이랑 찍은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넣어왔습니다.
2: 아, 예. Kind of. 아, 복습하셨네요.
0: 네. 일단 민주쌤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찍는 쇼츠뿐만 아니라 밖에서 콘텐츠 따로 BFM 콘텐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네, 좀 연기 실력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2: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우리 전영환도 안녕하세요. 민주쌤, 민수쌤이라고 하는데 영환 안녕.
2: 네, 학생이네요.
0: 학생입니다. 영환아, 우리 서진이랑 뭐지? 그 다들 어디 갔니?
2: 뭐지?
0: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네임드랍 합니다. 오늘은 네임드랍. 왜냐면 약속했거든요.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분 이름 어떻게 Fedorovskov 안녕하세요 라고
2: 안녕하세요.
0: 합니다.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Minju-sam. But like you said, very hot outside, right?
2: Yeah.
0: 저도 진짜 나가자마자 I'm sweating as soon as I step outside.
2: I know. And summer in Korea is no joke.
0: 맞아요.
2: 점점 뭔가 더 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진짜 이 날씨 때문에
2: 덥고
0: 오늘 방송국 갈까 말까 고민 중. 막 이 정도. 네.
2: 네?
0: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뭐 그 정도 고민해야 할 정도 덥습니다.
2: 네. Yeah.
0: 그래서 like nobody wants to go outside anymore. You just want to stay inside.
2: Yeah.
0: Right? Find some good, you know, where it's air conditioned.
2: 맞습니다.
0: Just stay there the whole day.
2: 네. 맞아요.
0: 5분만 걸어도 진짜 feels like a workout to me these days.
2: I know exactly how you feel. And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사실 너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Right?
0: 맞습니다. So, 뭐 이렇게 더운 날엔 뭐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2: Mm-hmm. 맞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use all the time during the summer. 여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까 해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네요.
2: 맞아요. 오, 서울엔 지금 비가 온다네요.
0: 맞습니다. So you're looking it's raining in Seoul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쌤 정색 그만하세요. 두둥님이 계속 정색한다네. 저한테.
2: 티가 나나요? 죄송해요.
0: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especially when you talk about just how hot it is outside. 여러분, 오늘 배우는 표현인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날씨에. So, let's get it.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2: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melting.
0: 주주님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이스크림처럼. 네. 녹습니다.
2: 나 녹겠어. When something melts, it turns from solid to liquid because of heat. 열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melt라고 하는데요.
0: 네.
2: I'm melting이라고 하면 뭐 몸이 녹는다는 건 아니고요. It's so hot that I feel like I'm melting. Right? It's just a funny, exaggerated way to say it's extremely hot.
0: 맞아요.
2: Yeah.
0: 근데 I'm melting이라고 할 때요. 미국에는 well, 그 유명한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movie. 옛날 옛날 옛날 영화인데 그 Dorothy 뭐지? 그 Wizard of Oz 있잖아요. Uh-huh. 거기에 나중에 그때 끝에 나오는 그 마녀 있잖아요. Uh-huh. 코 엄청 길고 초록 색깔 그거 뭐지? 스킨 있는 마녀. Uh-huh. 물 뿌리면 녹잖아요.
2: Oh yeah.
0: I'm melting.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진짜 녹거든요.
2: 맞아요.
0: 물 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I'm melting 뭐냐면 너무 더워서 그냥 uh-huh. I'm melting보다 I'm melting 그 마녀처럼 이렇게 그 농담하긴 한데 근데 너무 더워서 맞아 나 녹아 지금 녹고 있어 right 녹겠어 I feel like I'm melting 완전 녹아 내릴 것 같아 이렇게
2: 맞습니다.
0: 표현합니다.
2: 네 그리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I'm literally melting. 이 literally는 말 그대로란 뜻이지만 사실상 대화에서 과장해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그죠?
0: 맞습니다.
2: I'm literally melting out here. 나 진짜 지금 녹을 것 같아. 너무
0: 맞습니다.
2: 더워서.
0: 네. 그래서 요즘 날씨에 딱입니다. I'm melting. Or 혹은 진짜 너무 더워 죽겠어. I'm burning up.
2: Oh yeah.
0: 네. 근데 이 burning up은 더울 때도 표현할 수 있고요. Mm-hmm. 진짜 열 날 때. 그렇죠. Fever.
2: 맞습니다.
0: 막 감기나 몸살 걸릴 때 그 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I'm burning up라고 할 수 있고. Or 이거 날씨 정도 소개했는데 나 익고 있어. I'm roasting.
2: Yeah.
0: I'm roast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I'm dying out here.
2: Yes.
0: I'm dying out he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 표현들이 모두 너무 덥다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인데요. 친구들끼리 oh, it's so hot 이것만 쓰지 마시고 I'm melting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2: 자, 부스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실게요. I'm melting.
0: I'm melting 입니다.
2: 읽고 계신가요? 안
0: 다,
2: 보여서.
0: 다 같이 따라했다고 생각합시다.
2: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상미님 그렇군요. 그나저나 바람 많이 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오늘 바람도 기분 나쁜 바람이에요. It's that hot humid 바람.
2: Yeah.
0: Right? 그냥 시원한 바람 느낌이 아니고 Right? It's just humid and muggy even because of the wind. 자 그러면 I'm melt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Oh, Minsuna, how are you doing?
3: I'm melting.
2: Me too. Did you at least put on sunscreen?
3: Of course.
2: Good.
3: SPF 50 every 30 minutes. Minsuna, 선크림은 30분마다 발라줘야 해.
2: Wow, that's impressive.
3: 아, 바로 내 백옥 같은 피부 유지 비결이야. 넌 모르지?
2: 모르겠는데.
0: 그래도 근데 새까매요, 저.
2: 이거 화면에 좀 밝게 나오네요.
0: 그래요?
2: 네. 필터 씌워주셨나 봐요. 감사해요.
0: 너무너무 땡큐입니다, 부장님.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I'm melting. 너무 더워, 진짜. 녹아가고 있어.
2: 아, 이혜연님 따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2: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sweating buckets. 아, 땀이 비 오듯이 나. A bucket is a large container that holds water or other liquids. 그 I'm sweating buckets라고 하면 뭐예요? I'm sweating so much that it feels like I could fill buckets with my sweat.
0: 맞습니다.
2: 좀 너무 더럽나요?
0: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영화 어떤 영화였지? 그 매드맥스였나? 그 I don't know if you've seen that movie because you know water is so like scarce there. They're like saving their own sweat. 이렇게 땀 흘리는데 그걸 이렇게 컵에 막 이렇게 담고 막 그러거든요.
2: 오케이.
0: 네. 근데 진짜 땀 그 정도 덥다. Right? 땀을 엄청 흘리고 있다. I'm sweating buckets. 뭐 근데 뭐 I'm sweating buckets 뭐 땀이 비 오듯이 지금 흘리고 있다. Right? I was sweating buckets after my workout. 운동하고 땀이 엄청 났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2: 네.
0: 네. Or I'm sweating like crazy. 뭐 그냥 미친 듯이 땀이 흘리고 있다. 네. Or I'm drenched in sweat. 땀으로 흠뻑 젖어
2: 젖었다.
0: 있다. 네. Or I'm like I'm drenched 그래 할 수 있습니다. Sweating 빼고요. 네. I'm drenched. 이 정도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완전 젖어 있다. Or 근데 날씨 너무 더워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땀 많이 나죠. 여름철 필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m sweating buckets.
0: I'm sweating buckets.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2: 아직 따라하실 시간도 안 주고.
0: 저를 따라 같이 했다고요? 생각하겠습니다.
2: 네, 네. 여름에 친구 만났을 때 Wow, you're sweating buckets. 땀 많이 흘리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0: 네. 땀 많이 흘린 친구들 몇 명 있긴 있어요.
2: 있어요. 네. 저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0: 그래서 oh, yeah. you're sweating buckets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그런 표정 말고요.
0: oh, oh, you're sweating buckets. 들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I'm sweating buckets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 Oh, wow, you're sweating bucket.
0: 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아, 근데, 아, 맞아. I think I just lost 2 pounds.
2: That's just water weight? 야, 그건 땀이잖아.
0: Hey, a win is a win. 어쨌든 빠진 거잖아.
2: 수분 빠진 것도 기분 좋아요.
0: 그래서 바로 카페 가서 그 스무디 3개 마시면 다시 충전을 해야죠. 맞습니다. I'm sweating buckets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더워서 땀을 그 정도 흘린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2: 마지막 표현입니다. Stay hydrated. 수분 보충 잘해. 물 많이 마셔. When you're hydrated, your body has enough water. 그러니까 몸에 물이 충분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tay hydrated라고 하면 수분 보충 잘해. Keep your body hydrated. 물 잘 챙겨 마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ll, you'll hear this expression a lot in the summer. People often say it before or after exercising, spending time outside, or traveling on a hot day.
0: 네. Stay hydrated.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날씨요정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많이 말해요. 왜냐면 특히 더운 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섭취해야 되니까. 네. Stay hydrated. 그래서 오늘 진짜 더워. 물 많이 마셔. Stay hydrated.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Or 수분 보충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네, 그리고 더 캐주얼하게는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Make sure you drink enough water. 물 충분히 마셔.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야외 활동할 때는 take a water break.
0: That's right.
2: 물 마시는 시간 좀 가져. 이렇게 걱정해 주실 수 있죠.
0: 맞아요.
2: 같이 네.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네. 혹시 제 목소리만 들릴까봐 살짝 백그라운드에
2: 따라 읽는
0: 네. 다 뒤에 있는
2: 그 좋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2: Stay hydrated.
0: Stay hydrated. 좋아요. 자, 그러면 stay hydrated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Hot today. 민수나, stay hydrated.
0: Minju, duh, say less. Don't worry, I'm prepared.
2: Oh, you brought water?
0: Better. I brought iced coffee.
2: Well, that's not the same thing.
0: It has ice, that counts. 얼음이 녹으면 물이잖아. 너 과학 시간대에 뭐지 집중 안 했지, 너?
2: 기분 나쁘네요. 과학 시간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0: A big thank you to all three of our guests for the fun segments this week. 감사합니다. Just to give you a slight spoiler, slight tease. Monday 엄청 뭐가 새로울 겁니다, 여러분. Okay? 이렇게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이게 너무 기대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I'll leave it at that. A big change is coming on Monday. 기대하세요 on Monday.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was by 존박, Good Day. Have a good one.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그리트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8:00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joining us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Today, we will discuss the meaning of Constitution Day, how the Constitution connects to our daily lives, and what the unchanging value of law and true law-abiding spirit mean, even in the era of AI.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양곤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 그리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센터에 대해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솔로몬 로파크의 김양곤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헌절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1: 저희 그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0: 오, 네.
1: 그 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법과 정의에 대해서 경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0: 그렇군요. 예, 법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께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So our guest is the Center Director of the Busan Solomon Law Park. He shares that he is incredibly pleased to meet the listeners on this special day, Constitution Day. He introduces the Busan Solomon Law Park as a law experience theme park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e explains that it is a space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 about the law, which can often feel rigid and difficult, in a fun, engaging way through play and hands-on activities. He highlights it as a place where the entire family, from young children to seniors, can experience and discuss law and justice together. Well, we live under the protection of laws and the Constitution every single day. Yet, we often take their preciousness for granted. So, what does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truly mean for our society? 우리는 매일 법과 헌법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중함은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헌법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법, 헌법 그러면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잘 이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그 건물 위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0: 그럼요.
1: 헌법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고 그 개개인들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헌법은 공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듯이 헌법이라는 공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by using an analogy comparing the Constitution to the foundation of a building. He notes that although it is invisible, the foundation must be strong for us to feel safe and secure living our daily lives inside the building. He emphasizes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grandest promise of our nation and society that we must keep, serving as the last line of defense that protects each individual's dignity and freedom. He adds that the Constitution is also like air. Just as we cannot survive without air, it is within this very atmosphere of the Constitution that we are able to enjoy our peaceful daily lives today. And I understand that the Busan Solomon Law Park is a space where people can directly experience the law. So what kind of programs are you currently running?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일까요?
1: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법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하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과정을 직접 이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모의 국회나 모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또 모의 재판을 통해서 판사, 뭐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0: 재판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1: 네.
0: 또 선거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과학수사체험에서는 범죄를 추적하는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일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임을 체감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특히 아이들에겐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notes that while many people often think of the law as rigid and difficult, the Solomon Law Park primarily runs programs where visitors can easily understand how laws are made and enforced by experiencing the process firsthand. He explains that visitors can experience the process of making and executing the laws in a mock parliament or a mock cabinet meeting, and they can also become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attorneys through mock trials as well. Also, they can learn how our representatives are elect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via the election experience and realize the strictness of the law while learning the scientific principles of tracking down crimes in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 Above all, he emphasizes that the park operates a diverse range of programs designed to help students and citizens really feel that the law is not something far away, but something right by their side, protecting their daily lives. Then which program has received the most enthusiastic response from visitors, or is there a particularly maybe memorable review that stayed with you? 그럼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참가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기억에 남는 이 후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뭐 여러 가지 시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역시 가장 반응이 뜨거운 건 좀 모의 재판 역할 극이 아닌가 합니다.
1: 네.
0: 학생들이 직접 이제 판사, 검사, 이제 변호사의 복장을 갖추고 어떤 가상의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진지하고 뭐 이런 평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1: 네.
0: 어떤 그 중학생 친구가 뭐 이렇게 이제 소감문에서 뭐 법이 그냥 이제 좀 무서운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재판 과정을 진행해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되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센터장으로도 되게 보람 있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0: 또 과학수사 과정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 네.
0: 뭐 직접 뭐 이렇게 지문도 채취해 보고 뭐 거짓말 탐지기 체험도 해보면서 되게 재밌어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려워 보이던 법을 이렇게 놀이나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웠다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So he shares that the mock trial role play received the most enthusiastic response. He notes that it is just really impressive to see the serious expressions on children's faces as they dress up as judges, prosecutors, and to argue a hypothetical case as well. He recalls feeling incredibly proud as a center director when he read a review by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rote, "I used to think the law was just something scary, but now I know it is the wisdom used to resolve conflicts." He adds that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 is also highly popular, with participants thoroughly enjoying dusting for fingerprints and trying out the lie detector. He mentions that they received many reviews from visitors saying they had a great time learning about the law, which used to seem so difficult, as if they were a fun game now.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And as summer vacation begins, I'm sure very, very soon, I imagine many families will be visiting the Busan Solomon Law Park. So if there is any programs that you would highly recommend for the summer vacation, please introduce them to us.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이 이제 제헌절인데.

0: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이제 이번 전제를 기념하는 법체험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읽는 헌법에서 체험하는 헌법으로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특별 강연 등이 지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또한 8월 중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법 가족 캠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1: 네.
0: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뭐 가정 헌법 만들기, 뭐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So he shares that today and tomorrow the park is hosting a law experience festival to commemorate this Constitution Day under the slogan from a constitution to read to a constitution to experience. They are running a wide variety of programs. He also notes that diverse hands-on events and special lectures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have been prepared and warmly invites our listeners to visit. Also, he mentions that they are preparing a law family camp for family visitors in mid-August. So that's actually August 11th to the 13th. And in this camp, families can participate together in activities like making a family constitution and creating law symbols, which he notes will serve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build strong family bonds. Well, in recent times, our society has been seeing new legal issues continuously emerge alongsid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o what kind of law education do you believe is most essential right now?
2: 최근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법적 문제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교육은 무엇일까요?
0: 뭐 다들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ITC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온라인 공간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디지털 어떤 리트러시라든가 온라인 윤리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매우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올린 뭐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저작권이나 또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민의식도 정말 중요한 법 교육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 So he points out that ICT and AI technologies have advanced rapidly and the cyber online space has not only become essential to daily activities but now occupies a major portion of our lives. Under these circumstances, he emphasizes that norms regarding digital literacy and online ethics are urgently needed, making law education on these topics highly essential. He notes that etiquett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e digital world, such as checking whether the information one posts might hurt others and understanding how to protect copy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crucial. He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even when technology changes rapidly, the core essence of consideration for others remains unchanged. Well, while laws are promised to protect our, of course, our society, there are times when people exploit, of course, legal loopholes or misuse them for their own personal gain. So what does true law-abiding spirit mean to you?
1: 법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지만 때론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준법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0: 네, 뭐 준법 정신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과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규칙을 존중하는 마음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제 결합될 때에 진정한 준법 정신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또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매우 이제 좁은 생각이란 생각입니다.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려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결국 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란 말씀이신데요.
2: So he thinks that a law-abiding spirit does not seem to stop simply at not breaking the law. He believes that a true law-abiding spirit is complete when the determination not to cause harm to others and the respect for, of course, the societal rules for the sake of us all and consideration for people other than oneself all come together. And he remarks that trying to use the law to secure one's own gain is a very narrow-minded approach. Consider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he emphasizes that an attitude of seeking to coexist with others must always be the very baseline. And in building a healthy society, how far do you believe the role of the law can reach? And no matter how much times change,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value that the law must protect?
1: 그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법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법이 지켜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먼저 이제 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자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는 뭐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윤리, 규칙 등 뭐 다양한 규범이 필요하죠. 법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도덕이고 최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법이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 규범이 적절히 이제 기능을 할 때에 법도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법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최후의 울타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이 지켜줘야 할 어떤 본질적인 가치는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시대가 아무리 이제 변한다 하더라도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튼튼한 그릇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사회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이제 법의 역할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도덕과 양심을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결국 인간의 존엄과 공정함이란 가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in order for us to maintain society and live lives together, right, with others, various norms such as individual conscience and morals, ethics and rules are necessary. And he explains that the law can be described as a minimum morality and the last line of defense for maintaining our community, noting that the law cannot resolve every conflict or problem, nor is it an all-powerful cure-all, right? He believes that only when different norms function and operate properly in each situation can the law also properly serve its role as a final fence protecting and sustaining our society. Also, he emphasizes that the fundamental value that the law must protect is ensuring that our society's core values, human dignity, equality, and justice, are respected for all members of our society and our community. He states that even as times change, the law must remain a sturdy vessel and a protective fence that safeguards the vulnerable and guarantees fair opportunities. In conclusion, he describes the role of the law as firmly solidifying the floor of society upon which we then build our morality and conscienc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부터 이제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하루 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되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더 헌법 정신을 생각해 보시고 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헌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He expresses that starting this year, Constitution Day has been reinstated as a public holiday. And rather than viewing it simply as a day off, he hopes it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once more on the core values upon we live together. He adds that he hopes, his hope that today's broadcast has provided a chance for listeners to think about the constitutional spirit once again, and concludes by wishing everyone a happy Constitution Day or 제헌절 spent with their families.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question of the day. If you had to choose, what is the one law that you personally think absolutely must exist in our society?
3: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좀 애절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에티켓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3: 네.
0: 이제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서 누군가를 뭐 비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그 침해하는 일이 되게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같으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든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쉽게 학교에서 휴대폰만 가지고서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3: 그쵸.
0: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되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뭐 성폭력법 등에서 이런 행위를 이제 처벌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것, 행위를 처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되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사이버 영역에서의 서로의 어쨌든 디지털 에티켓을 지키는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법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wishes for an etiquette law that specifies manners and responsibility in the digital space to be more thoroughly fleshed out. He points out that in cyber and online spaces, manipulating photos or videos to slander someone or infringe upon other people's rights has become incredibly easy and frequent. While he acknowledges that acts like these are indeed punished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he believes that while laws punishing individual illegal acts are important, there should be more legal mechanisms for coexistence. And he hopes these mechanisms will help our youth and citizens learn and practice the true spirit of the law, which is to respect one another in the digital space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Yang-gun here in the studio, the Center Director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omon Law Park.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 양곤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d Sheeran with Shape of You.

0: And now it's time for today's News Inside. This is a segment that we have every single Friday. It is a special segment here at Busan Worldwide. And today we're joined by Ms. Yang Bo-won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Yeobo.
1: 네,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스튜디오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opic. As concerns are raised over the dangers of worn-out anti-slip pavements applied in school zones,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ve stepped into preparing countermeasures, and the city plans to establish a continuous maintenance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inspection of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into this issue. 네, 스쿨존에 적용된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의 위험성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 전수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3: 네, 시는 부산 16개 구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전수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구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797곳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포장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관련 내용을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북구 만덕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추진이 됐습니다. 당시에 스쿨존이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 위를 달리던 25인승 유치원 통합버스가 뒷길에 미끄러져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13명이 다쳤습니다.
0: Right, I do remember that news. And the city has sent official letters to Busan 16 districts and county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comprehensive inspection data on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Each district and county must inspect the management status of anti-slip pavements installed at 797 school zones within the Busan area and submit the relevant details to the city by the 7th of next month. Now, this comprehensive inspection was prompted by a slipping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chool zone in Mandokdong Gu district, and that was last March. And at that time, a 25-seater kindergarten school bus driving on a worn-out anti-slip pavement in a school zone slipped on a rainy road, crashing into a van waiting for a signal and a utility pole consecutively, injuring 13 people. Well, what kind of problems were there with the anti-slip pavement? 그 미끄럼 방지 포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3: 네, 미끄럼 방지 포장은 이 통상적인 내구 연한인 2년가량이 지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경사도가 높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사실상 스쿨존이 노후 미끄럼 방지 포장을 방치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ce anti-slip pavement exceeds its typical service life of about 2 years, it becomes slipperier than regular roads, and it is even more dangerous on rainy days or on steep slopes. Despite this, it has been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cluding Seoul and Busan, have practically left worn-out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unattend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inspection, what kind of countermeasures does the city plan to prepare?
1: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가요?
3: 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사도가 높거나 노후화가 심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미끄럼 저항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반영해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스쿨존 내 미끄럼 방지 포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 안전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설치 이력과 정비 현황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based on this comprehensive inspection, the city will conduct separate slip resistance performance tests for hazardous sections with high slopes or severe deterioration. The inspection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future school zone improvement projects with a policy to prioritize maintenance in high-risk areas. Also, a post-management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maintenance will be established. The city decided to build a management foundation, such as installation history and maintenance status, by creating a database of various traffic safety facilities, including anti-slip pavements within school zones. Then it seems that a budget will be needed for these changes. 이 변화를 위해선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3: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비 대상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시기인 9월에 맞춰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I see. So a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depending on the survey results of the maintenance targets, they are also reviewing plans to reflect the relevant budget in line with September, which is the budget formulation period for next year's project. And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also stepped up, right?
1: 여기에 부산시 교육청도 나섰죠?
3: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부산시와 구군이 추진하는 미끄럼 방지 포장 개선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예산 탓에 일선 구군은 그동안 교육청이 스쿨존 개선 사업과 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를 시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구군이 사업 신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구군에서 안전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확충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I see. So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lso maintains a position to support the anti-slip pavement improvement projects promoted by Busan City and its districts and county. Due to limited budgets, there have been quite a few cases where frontline districts and county carried out anti-slip pavement maintenance by receiving budget support through the education office's school zone and school commute route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lans to cooperate closely, such as increasing budget support accordingly if project applications from districts and county expand in the future. An official from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aid if frontline districts and county actively promote safety maintenance projects, the education office can also expand the budget to increase relevant support. Now, the government has also decided to speed up the refinement of guidelines by adding specific management standards. Is that correct?
1: 그리고 정부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추가해서 지침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죠.
3: 네, 국토부도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 유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관련법 개정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에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행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연 1에서 2회 정기적인 마찰 저항 성능 조사와 구간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주기와 유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10월쯤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0: I see. S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lso speeding up effort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the maintenance of anti-slip pavements in school zones. The ministry plans to wrap up a research service for amending the relevant law by the end of this month, prepare an amendment and proceed with public opinion gathering and administrative notice as well.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include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regular friction resistance performance survey once or twice a year and differentiated management standards reflecting the risk level of each section.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said they plan to finalize the revision of guidelines around October by specifying the inspection cycle and maintenance standards. Well,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also urged relevant agencies to prepare practical measures, didn't they?
1: 네, 부산시회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3: 네, 그렇습니다. 경사지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스쿨존뿐 아니라 부산 전역이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usan, which has many slopes, as we know, the City Council pointed out that a comprehensiv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is necessary, not only for school zones, but also for anti-slip pavements across the entire city of Busan. Well, let's wrap up today's topic.
1: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3: 네, 스쿨존 미끄럼 방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도 전기 성능 검사와 차등 관리 기준을 담은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스쿨존 조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So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lipping accidents in school zones, Busan

너도 마저 잠드네 밤새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내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10 o'clock.

0: made them love songs. The mental vowels.
1: 거짓말.
0: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너 데려와. 젖은 기억을 대듯 적겨놔.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해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 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 시도.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n.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0: 20대 연애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30대 연애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종착지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현실이라는 무게를 더한 30대 남성의 솔직한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0: 네, 태형씨 반갑습니다. 먼저 20대 연애와 비교했을 때 30대 연애는 어떤가요?
1: 이게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걸 다 안 해, 서로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연애 경험이 없진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30대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도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서로에 대해서 편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긴 하겠네요. 혹시 연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이제 8월이 되면은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결혼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걸까요?
1: 아, 물론이죠. 이게 사실 30대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남녀가 만난다고 했을 때 그 결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애가 굉장히 빨리 식고 빨리 헤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당연히 결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만남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라면. 근데 그 생각이 있다고만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서로에 대해서 더 깊숙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당연하고, 또 한 달에 뭐 생활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뭐 직업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마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말은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참 어렵구나라는 걸 매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그죠.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용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1: 남자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사람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있어줄게, 책임질게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대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은,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의 결혼은 좀 책임이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사랑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죠. 책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을 고려하는 30대인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이게 참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아요. 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게 큰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기를 낳았으면은 아기 뭐 기저귀는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와 얼마나 생각하는 방향이 같고 결이 같고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만나는 분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도 얘기가 좀 잘 통한다 생각해가지고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대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30대 연애를 영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Fighting 하겠습니다. Fighting. 뭔가 결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 스스로가 힘을 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는 의미에서 Fighting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0: 너무 좋네요. Fighting.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30대의 연애는 용기와 책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30대 남성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그 안에 숨겨진 여전한 로맨스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대화가 많은 30대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태형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2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본

0: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0: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우 슬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3: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Oh, the dish was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0: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래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할라 하면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3: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0: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3: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3: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0: 네,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3: Luggage. My suitcase.
0: 어? Suitcase?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3: No, bags, my bags.
0: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3: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0: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4: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 왜?
3: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4: Can you hold my luggage?
5: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4: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3: Can you hold my luggag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6: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7: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8: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ung Fans.
9: Whatever you say, you can make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3:00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도 눈 떼지 말고 but we're kicking the show let's go yeah

0: Hello, hello, and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Happy Friday, Erebun. Today is a bit of a special Friday, no? We got the day off because it is a very particular day. Yeah, but first things firs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am your everyday star, Minsu Shin. And every Friday here at All Star English, we have a very special edition of our show titled Nice to Minsu. 근데 이거 굳이 말해야 될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저 혼자, 뭐 에이저 없습니다. 뭐 부기도 없고요. 네, 그냥 저 혼자만 하는데 아직 거기 계시는 거죠, 여러분? Right? You're gonna hang out with me even though I'm by my lonesome today,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 big shout out to everybody tuning in from the radio, whether you're listening to us on YouTube. I'm just very thankful for you joining us here on this Friday evening. So today, like I said, a bit of a special day here in Korea. A day I think a lot of us, you know, maybe after the 2026 calendar had come out, you know, you're looking through all the holidays and whatnot. This one probably one that kind of maybe went over your heads a little bit, didn't really expect it. But yeah, I wasn't really hoping or I wasn't looking forward to, you know, a holiday in July. But here we have it, right? So today on this very special episode of Nice to Minsu, happy July 17th, everyone. 네. Today, July 17th, it's a very special day. In Korean, it's called 재헌절, right? Constitution Day. It's the day that we celebrate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s, our nation's laws and our basic rights. Very important, very dignified. 저도 이번 주 저희 사실 저희 딸한테 오늘의 좀 특별함을 배웠거든요. I feel like a lot of holidays here in Korea 요즘은 애들이 확실히 왜 이 날이 중요하고 왜 법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돼서 학교에서 너무 철저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항상 우리 딸은 제가 자주 픽업 뭐 데려다 주고 픽업하는데 I pick up my daughter and obviously I take her to school a lot of times. And on her way to and from school, 일단 아빠랑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날 배웠던 팩트 하나 아빠를 가르치는 그런 모멘트가 좀 많습니다. 네. This is me telling you what my daughter says. July 17th here in Korea, 재헌절. In English, it's called Constitution Day. It's a day where basically the laws that we live by were instated. 미국에도 Constitution도 있고요. 당연히 한국도 Constitution. I think Constitution is something that every country needs to be able to, you know, abide by, laws to abide by so that we could live in a free and, I guess, you know, a civilized way. So a very important day, as we mentioned.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cannot be stressed enough. But let's be honest. You know, the laws that actually govern our daily lives, they're not written in some fancy national law book. 그 Washington DC에 어느 뮤지엄이었더라? 그 아마 영화 봤으면 여러분 그 National Treasure 영화 있잖아요. 그 Nicolas Cage 막 그거 Constitution을 훔치는 거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진짜 있긴 있어요. 미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So there's those laws that, you know, if we don't follow, we go to jail. 뭐 그런 법들은 진짜 안 따라가면 안 지키면 저희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But then, you know, there's laws that actually really affect our everyday lives. Okay? Once again, it's not written in some national law book. These are these unwritten survival rules that we live by every single day. Okay? So today, in honor of 재헌절, Constitution Day, I want to, I guess, you know, share with our listeners, it's sort of brand new, highly unofficial legal code we're only going to live by. 자, 한 시간도 안 되죠. 한 50분 동안 이 법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과 좀 뭐라 그러지? Share, right? We're going to be sharing these laws today and maybe apply them to your daily lives. 오늘 진짜 딱 맞게 오늘 쇼의 타이틀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재헌절, 민수의 법. Nice to Minsu. 그래서 오늘은 in light of 재헌절 Constitution today, 헌법 말고 민수의 법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So today, I have put together some of the most relatable everyday struggles. And we're going to, I guess, kind of have this little court show today, right?
1: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저의 데일리 같은 매일 같은 그런 뭐라 그러지 이 struggles가 이 struggle 단어가 있잖아요 struggle 이 뭐라 그러지 힘듦 항상 이렇게 저희가 뭐 어른 돼서 뭐 부모 돼서 그쵸 뭐 학생들도 매일 같은 이 힘듦이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hardships라고 할 수 있고 struggl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 I'm putting on I guess you know on blast in the spotlight these struggles that we deal with our in our daily lives and I'm going to be introducing my pup my laws to get through these struggles 네 이 군분투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아, 고군분투 하는 것을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 오늘 좀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우리 PD님이 아주 열심히 struggles는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저 모니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고군투라고 읽었는데 고군분투 하는 것을 struggles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truggle 우리 고군분투 하는 거 다 이게 매일 같잖아요, right? It's an everyday thing for us. So today I put together some of the most relatable everyday struggles and my laws, 민수의 법 to get through these struggles. So we're talking about 이게 뭐라 그러지? The art.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예술 같은 이 과학적인 그런 이 법들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the art of escaping a social gathering. 자연스럽게 거절하거나 도망치는 법, right? Because let's face it, this is something that we deal almost on a daily basis.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살짝 좀 자연스럽게 너무 눈치 없게 Right, these social gatherings, 빠지는 법을 나누고 싶고요. As well, my masterclass on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 So, right? So, it looks like you know something, but you really don't. 이거를 어떻게 티 안 나게 하지? 여러분,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의 티 안 나고, 아까 뭐라 그랬죠? 티 안 나게 아는 척하는 법을 쉐어하고요. And of course, You know those days when your bed's just too comfy? You don't want to leave, you don't want to get out, right?
0: 약속 미루는 법도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진짜 좋은 것도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인생이란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PD님이 말하네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You all do this. Sometimes even on a daily basis. 매일같이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It's not just me, okay? 그래서 오늘 진짜 최대한 여러분들과 공감될 수 있는, right? Today being Constitution Day, right? Our ways, the laws that govern our daily lives, not, you know, once again, the laws written in some fancy law book. 그래서 약속 미루는 법도 나눌 거고요. And the ultimate mystery of 어른인 척 하는 법. Because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른으로서 지금 43 진짜 어린입니다, 아직. Right? So basically I'm just faking it till this point. So I want to share with you how I've been faking being an adult up to this point. Once again, 좋은 것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Okay? But bear with me. Stay with me. 저랑 일단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There's gonna be a point where you go, 어떻게 보면 민수 말이 맞네. 분명히 이런 모멘트 오늘 있을 겁니다. Alright? So let's get to it. Today's 헌법 말고 민수의 법. Law number one.
2: Nice to Minsu.
0: All right, so first on the docket. 이거 docket은 어디서 많이 듣냐면요. 그 미국에 그런 court shows 같은 게 있잖아요. I don't know if they, 뭐 CSI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한국에서 유명했을 건데, but in America, SVU, 그 뭐지, Law and Order라고 방송이 있어요. Law and Order라고 방송이 있는데, all these police officers, you know, these detectives going to court each and every episode. So court 항상 가게 되면 거기 앞에 있는 심판이 있잖아요. All right, next on the docket, next case, 뭐 다음에 안건 말하는 겁니다. So, first on the docket, 첫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 민수의 법. The high stakes, high hostage level, 완전 인질사태 diplomacy of negotiating with your kid. 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딸과 진짜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negotiation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네고라고 하죠,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I don't know what's so tough about my daughter's life that she has to meet me in the middle. 제가 저도 이거 딸한테 시키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거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I'm not asking my daughter to do all these like, you know, like things that are like way out of her league, way.

you know, too difficult for her. 우리 PD님이 그건 네 생각이로 네 생각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I'm doing the bare minimum. 여러분, bare minimum 무슨 뜻이 아시죠? 진짜 최대 minimum, 최대

negotiation 하고 있죠. So negotiating with my daughter, and for any of our listeners that have kids of their own, negotiating with your kid, it's this ultimate test of 이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아마 이 단어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All-Star English에 소개한 적 없는데 저는요. Statecraft라고 있거든요. 아니요. 뭐 스타땡 그게 아니고요. 게임 아니고요. Statecraft라고 합니다. S-T-A-T-E-C-R-A-F-T. 네. 좀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경세. 라고 이 뭐지 그 dictionary 네 사전에서 말하네요. So basically, it's you know affairs work that you have to do for your country. Oka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plomacy. 다른 나라들과 이 뭐지 그 관계를 가질 때 모든 하는 일을 statecraft에 포함되거든요. 네. So when I'm basically right when I meet my daughter in the morning. 뭐 저도 이제 아침 일어나서 제가 딸을 깨우거든요. Okay. So we wake up 7:20 in the morning, right? 일어난 순간부터 negotiation 항상 들어갑니다. 거의 그냥 이 statecraft라고 생각해요. 경세입니다. 진짜 high stakes. 완전 hostage level situation처럼 인질사태 정도의 diplomacy를 저희 딸과 아침부터 하거든요. So basically trying to get my daughter to eat, you know, breakfast. 저도 진짜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열심히 아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침도 차려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뭐 와이프도 당연히 안 한다고 그 말은 아닌데 와이프도 아침에 많이 바빠서 네 그래서 밥 차리는 거는 제 일이에요. So 그저께 뭐를 만들었더라? 그 토티아 사가지고 불고기랑 치즈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뭐지 그 버리토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딸 아침에 버리토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딸은 어쩔 때는 배고프고 어쩔 때는 배 안 고프거든요. 근데 하필 that morning I made her a 불고기 burrito 배가 안 고팠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as a parent you don't want to send your daughter off to school without anything in her stomach, right? On an empty stomach. 완전 그냥 뭐 공복 상태로 학교 보내기 좀 부모로서 살짝 조금 좀 걸리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야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제 negotiation 시작했습니다. 아직 negotiation 오늘 아니죠. It's not a negotiation yet. Because I'm asking her, right, to try it out. 저희 딸 입을 벌리는 순간 negotiation 시작합니다. 배 안 고픈데 먹으면 뭐 해줄 거야? 여러분, I'm not trying to paint my daughter in this bad picture, okay? 완전 딸, 진짜 아빠 말 아예 안 듣는데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부모 listeners, right? Parent listeners out there understand how I feel. 왜냐면 이 아이를 진짜 한 입만 이게 뭐지? One bite. You just want to make your, you know, kid have one bite of whatever you made at home for breakfast before you send him or her on outside, you know, to school.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볶음밥이든 불고기 burrito든 or maybe cleaning their room, right? Basically, you're kind of like negotiating with a supreme dictator who has no concept of compromise. 일단 처음에는요, 하루야 한 입만 해봐. 진짜 너무 배고프면 안 되잖아. 배 안 고파. And I know better, obviously, as a parent. 이제 부모로서 잘 알잖아요. 분명히 학교 도착하자마자 배고플 거예요. Okay? 하루야 학교 도착하면 배고플 거야. 아빠 말 맞긴 맞는데. 그래도 but you see that spark in our eyes. 아, 아빠 말 맞는데 그냥 근데 내가 너무 말 들으면 뭐가 나한테 오는 게 없을 거다. What can I do in this situation? What can I say to benefit? 왜냐면 내가 이거 먹는 순간 it's like you know, it's a disadvantage for her. 자기한테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로서 애가 너무 배고플까 봐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가끔씩 우리 딸은 right? This is something to my disadvantage. 내가 받을 거 분명히 있을 거다. 아빠 그럼 나 이거 오늘 한 입 하면 오늘 학교 마치고 그 맥땡 가서 플러리 하나 콜 이렇게 하는 겁니다. So basically she's asking me for this bulgogi burrito that I've made in the morning that I know is going to provide some nutrition for her to energize her throughout the day.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건데 저희 딸이 가장 그 순간에 it's a disadvantage for her. So basically now she starts negotiating. What do I get out of this, right? So that I can maybe you know, take a bite of something that you've made. 근데 여러분, reason and logic
부모로서 아침에 특히

AI랑 이 negotiation 하는 거요. Reason and logic, you have to throw all that out the window. 그냥 창문 다 밖에 버리세요. 왜냐하면 you cannot appeal to your kids' just senses in that morning. Their sense of basically hunger, right? Their sense of time even. 가끔씩 저희 딸도 이게 준비하는 학교 준비하는 거 시간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집에 와서 저희 와이프랑 with my wife 딸이랑 앉아서 요즘 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뭐 뭐지? 예를 들어 85분이라 하면 몇 시간 몇 분이지라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희한하게 so weird. Always in the morning she has no sense of time. 학교 언제 시작한지 아는데 by the time, you know, she has to get to school well, by the time she wakes up she has to get to school. She thinks she has all the time in the world. But as a parent, 이 40분 너무 훅 가잖아요. 아이를 씻기고 준비하고 먹이고 as soon as you're out the door, you're already late, right? So, 민수의 내고하는 법 with your kid. 여러분, it's already a lose-lose situation. A lose situation on my part. 그냥 내고하긴 한데 여러분, 그냥 내고 시작하는 순간 나는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o that's my way of negotiating with my daughter. 시작하는 순간, I lost. As soon as I start, it's over. Because in the morning especially when I'm trying to get my daughter to go out the door, get to school on time, it's a losing situation for me, okay? So whether you're a parent or adult that is trying to get your kid to do something, especiall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school, 여러분, in the end, the parent always loses. 이거에 민수의 법 number one. 민수의 헌법 number one. 아이랑 negotiation 하는 거는요. 항상 지는 겁니다. 차에서도 여러분 음악 틀 때 있잖아요. 차는 운전할 사람, 차는 내 차인데. It's my car. It's under my name, right? So basically in that space, 당연히 민수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as soon as my daughter walks in the car, as soon as she gets in the car, 여러분 음악 choice도 이 제가 듣고 싶은 거 이게 negotiation 필요도 없어요. Right? Whatever my daughter wants to hear on the speakers, on the radio, right? On whatever, you know, a streaming platform that we use,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 하는 순간 하루야 근데 오늘 아빠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 그러면 아빠 하나 들어줄게. 대신 이 대신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 I lost already. Okay? 자 그래서 today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여러분 오늘 저 혼자 있으니까 음악 조금 들으면 되죠? 괜찮죠 여러분? One song that my daughter on repeat in the car. 지금 요즘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차에서 이제 한 몇 번 됐지? 한 100번 정도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over 100 times I've listened to this song. 딸이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저도 네고시에이션 하는 법이 없네요. 네, 이 노래 틀겠습니다. 하루에 듣고 있니? 아일렛의 It's Me 듣겠습니다.

하루에 잘 들었어? 오늘 딸 학교 안 갔으니까, 네. 집에 오늘 뭐 학원이랑 이런 거 없어서 분명히 오늘 듣고 있을 거거든요. 네. 아마 집에 가면, 아, 아빠 뭐, 일단 뭐, 노래 한번더 틀어줬네. 알겠어. 다음에 우리 차탈때 뭐, 아빠 듣고 싶은 거 하나 듣자라고 딸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근데 다음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뭐지, 그, 우리 청취자 선배들, 부모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요? Is this a proper way of parenting, right? Always losing to your kid. Mind you, my daughter's only in the third grade. 아직 3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뭐 이때 그래도 좀 아빠는 뭐 항상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한다라고 이 인식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저는. You know, I want my daughter to think like, you know, I'm a dad that, you know, she could be kind of, you know, loose around, right? And be comfortable. 근데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저는 이게 첫 딸이니까, 뭐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Let us know, 여러분. 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분명히 저 한번 뭐지? 숙지해 보겠습니다. Alright, so today, on today's Nice to Minsu, in light of it being Jeonjeol, Constitution Day here in Korea, I'm sharing with you, laws that I live by. 네, 오늘 헌법 아니고 민수의 법을 하고 있습니다. So, next on the docket, 다음에 그 안건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법, 혹은 뭐, you know, social gathering에서 도망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맨날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피디님. 네, 일단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You're at a social gathering, right? We've all been there. You're at a 회식 or a gathering. 근데 완전 기빨려서 you're like sensor, you know, your energy level. It's basically it's screaming at you. Your social battery is at 2%. 진짜 이2% 갖고 집에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모멘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요즘 뭐 회식 컬처, 회식 문화 이런 거 많이 좀 줄여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you know your coworker 뭐 마치고 뭐 같이 마치는데 뭐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요? 뭐 그래도 뭐 뭐지 그 카페 새로 열었는데 뭐 장사해 줄까요?라고 이렇게 하면 좋죠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완전 난 집에 가서 그냥 진짜 씻고 그냥 눕고 싶다. You just wanna go home, wash up, and just lay in your bed.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So, how do you naturally and without, you know, hurting their feelings, 좀 속상하게 않게 이 거절하고 도망치는 방법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씩 있을 겁니다. I know you guys probably have your own way. I want to share with you my way, my method, my law when it comes to social escape. 네,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가끔씩 싫어, 나안 할래, 도망갈래 할때 일단 제가 하는 메서드들을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Obviously you can't just stand up and yell, right? 그냥 뭐 뭐지 같이 있다가 일어나서 I'm tired of looking at you. 아 진짜 너무 지겨워 이제 난 집에 갈래라고 할수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하는 순간 우리 PD님이 지금 저 PD님도 분명히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품했거든요, 여러분. She just yawned the biggest yawn that I've seen. 아마 근데 분명히 우리 PD님도 저기 뒤에서 우리 항상 지금 오늘 작은 스튜디오 왔는데 we're doing it at a smaller studio today, but in the big one that we usually do it. 너무 멀어서 저 요즘 눈도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하품하는 모습 보니까 피디님 제가 이렇게 하는 법들 잘이이 method of escaping, social escape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피곤하시면 네, 나가면 안 돼. 아니 말 조심해야 되겠네. 네. So, under today's 민수의 법, we officially recognize the 영혼 없는 reaction, okay? Which leads to a very strategic phone vibration.

n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자, 이게 무슨 말인가?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initiate a very clean, a very smooth escape, a very smooth 탈출이라고 하죠. 네. 피디님이 유스포한 거 맞나라고 하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못 쓰죠. 왜냐면 같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소셜 게더링 아니고 지금 이걸 업무입니다. 저희랑 피디님. 그래서 에스케이프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뭐 약속 있거나 우리 여러분들도 일 마치고 약속 분명히 있으면 아, 나 괜히 이 약속을 만들었다. Oh man, I shouldn't have asked that coworker. I shouldn't have said yes to going to that new restaurant that opened, right? 아 바보, 아 아침 민수 바보 분명히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에스케이프하지? The ultimate maneuver, okay? When you're okay, picture this moving, okay? 하, 일단 진짜 가기 싫은 그 자리를 갔어요. You're sitting down. 식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You just have to stick it through. 이렇게 밥이면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민수의 법으로서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게요. 음식 중에 일어나야 된다? 아, 일단 그 손님들의 매너가 아니고 음식의 매너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Okay? 네. So it's unlawful, not only to the people you're dining with, but unlawful to the food that has come out. I'm talking about a situation, 음식 다 식사 다 하고 진짜 2차 가자고 할 때요. Right? 2차 가자고 할 때 or 2차까지 왔는데 카페에서 너무 시간이 너무 그냥 오래 걸려. 그러니까 말 뭐 둘만 있으면 조금 이것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쓰기에는 여러분 it's up to you. 둘만 있는 자리 저랑 그냥 한 명 더 있는 자리에서 이거 써본 적 많이는 없는데 왜냐면 진짜 사람으로서 그냥 미안할 때도 많거든요. But in like you know when it's like a gathering of like 3, 4 like 5 people 저만 빠져도 그래도 계속 이 모임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It's, the meeting's gonna continue, right? This gathering's gonna continue even though me, one person, has, you know, left. So, this is the way I do it, okay? 민수의 법은요, 자연스럽게 거절하거나 도망치는 법은 전화 오는 척 합니다, 저는. Okay? The vibration in your phone. 갑자기 이렇게 무음으로 이게 전화 오는 거예요. 가끔씩 이거는 근데 엄청 식당 이제 뭐지 그 엄청 시끄럽고 막 글을 탈 때는요. 가끔씩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요. 목에 걸렸다. 아 지금 좀 가래 좀 걸렸습니다. 가래 좀 걸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동할 때 있잖아요. The vibration noise 있잖아요.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여러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이거 될까 말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일단 I don't know if they've noticed, I don't know if they figured it out, but you know 진짜 모른 척했으면 그분도 너무 착했어요. They're super kind if they just didn't say anything. 아 민수 저 봐봐, 아 그냥 가라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you know in a loud noisy situation, you know I would go. 잠깐만 전화 왔네요. 예,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어?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 gasp라고 해요. GASP. gasp.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아, 진짜? 어? really? 지금? right now 완전 complete 이게 완전 문장도 아니고요. 그냥 reaction만 주면 됩니다. 어? 진짜? 아 잠깐만 아 아니 할 수 없지 그래 일단 전화 줄게 하고 끊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따 근데 이거는요 완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진짜 전화 온다고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잖아요. 사일런트로 해놔요 피디님. 네 이 방법입니다. So you put it on silent, okay? And basically, it's these one-word reactions that you give over the phone, okay? And it's never a complete sentence. It's one-word reactions, and then 전화 끊어요. You hang up.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너무 티나요, 여러분. 진짜 이 분위기를, 이 모임을, you don't want to basically bother this gathering. So you kind of like tilt your head to the side. 그냥 옆으로 좀 이제 이 그 뭐라 그러지? 뭐지? 에티켓 전화 있잖아요. Right? So you tilt your head to the side and then you talk super quiet. 진짜 조용하게 전화하긴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들리게 하는 겁니다. Okay? So, huh?

진짜? 아 지금? 아 어떻게? 아 할 수 없지. 알겠어. 알겠어. 전화할게. 하고 and then you hang up. 네, 진짜 좋은 거 가르쳐준다라고 비비님이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저만 이랬나요? Is it just me that do this? 아, 분명히 한 명 정도 했을 겁니다. One of our listeners. 이게 the silent gasp.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분명히 옆에 분들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don't try to think of an excuse. 완전 핑계 대지 마세요. Don't try to think of any excuse. 그냥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Right? I have this thing.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영어로 할 때요. I have this thing at home. 왜냐하면 this thing이라고 하면 집안일이라고 하면 99% of the time 같이 있는 사람들 집안일이라고 하면 뭔데?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I think it's etiquette. When somebody says 집안일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무슨 집안일? 물어본 사람 분명히 없을 겁니다. Right? So 진짜 저 좋은 거 가르치는데 여러분 because nobody asks what 집안일 is 저 이거 자주 안 씁니다. 진짜 maybe 인생에서 한 두 번 써봤나? 세 번 써봤나? 이렇게 세 번 써봤나? 이렇게 말하고 아 그래 가 이렇게 99% of times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I'm sitting here and I'm sharing this with our listeners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분명히 PD님 앞에서는 이제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네. What have I done? 지금 무슨 이게 뭐를 한 거지 지금? But that's 민수의 법. Number two. 자연스럽게. 이 거절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부탁하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화 왔는데요. 라고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But let's be real. 진짜 사람으로서 right? We're all people. We're family. Right? We're family.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I find myself in situations that when my social battery is at 2%, 진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Maybe a couple times in my situation.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없었습니까? Don't let me be the loner in the room, okay? All right? So that was 민수의 법 number 2. 헌법 아니고 민수의 법 number 2. 자연스럽게 도망치거나 거절하는 법이었습니다. Let's turn into a song. Meghan Trainor, No Excuses.

Excuses.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Nice to Minsu. I'm Minsu Rabun, the Fri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Today is Jaehanjeol, Constitution Day here in Korea. So, a fun little episode that I prepared for you. 헌법 말고 민수의 법, the laws of Minsu that I've decided to share with our listeners today.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인성이 보인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 don't you want this? You know, the... 아, 진짜 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한다 말 아니에요, 절대로. I'm not always like this. Just in certain situations that laws that I abide by, sometimes, right? 여러분, it's not all the time, okay? Well, at least it's not all the time. It's not any time with, especially you, our listeners. 네, 뭐 이런 거 절대로 우리 부스타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우리 올스타 가족분들,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뭐 이런 법들 써본 적 없고요.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가끔씩, 한 번씩. Right? Just sometimes, a very once in a while, right? Once in a blue moon, 이라고도 표현하죠. So today I'm sharing with you my laws, the laws that I live by, especially when I have to get through some difficult or, you know, struggles that a lot of us, you know, experience on a day-to-day basis, okay? So the next law that I've prepared for you... 이것도 살짝 좀 인성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법입니다. 어른인 척 하는 법. 나이스 투 민수. 네, 다음 안건입니다. 어른인 척 하는 법. 이 발음 좀 어렵다. 어른인 척 하는 법. 어른 척 하는 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른인 척. 어른인. 어른인 척하는 법. Okay. Otherwise, in English, how to pretend or how to fake being a real adult. 그냥 왜냐면 let's be honest. Like nobody actually feels like an adult. 여러분, I'll be honest with you. I mean, when I became, from a preteen to an actual teenager, 제가 한 13살, 14살 때부터, like around 13 and 14. Like, I realized, okay, like, I'm a teenager, right? I'm young, full of energy, right? I just want to play with my friends. And then I get to my 20s, okay, like I'm an adult now, right? I'm in my 20s. But then after my 20s, the only thing that age is my body. 그냥 몸만 늙어가고요. My mind is still, like, 20대, okay? I don't know if that'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but... I'll be honest, right now, I just feel like a teenager just with bills, right? I feel like a teenager pretending that I know what I'm doing in life, okay? But still, I can't act like a teenager all the time, okay? I'm a father, okay? I'm a, you know, radio show host. I'm a teacher as well. So, 이번 민수의 법은요, basically looking like a mature 어른, I would say it's very simple if you follow a couple of the rules that I have. 진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어른이네 라고 하는 조금 티 낼 수 있는 방법. 진짜 좋은 거 가르친다. A few basic rules that I have for looking and acting like an adult. It all comes down to 진짜 이것만 진짜 어른으로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건 진짜 자주 한다. 저도 어른 돼서 좀 자주 I catch myself doing this a lot. 영어로는 adult sigh입니다. Sigh는 S-I-G-H. 이거 한국어로 검색해보니까 어른의 감탄사? 어른의 감탄사라고 하네요. 이겁니다. You know, like when you sit down on a chair, 뭐 의자에 앉을 때 그냥 앉을 수 없잖아요. Right? 어른들은 소리를 항상 내야 됩니다. 의자 앉을 때 아이고. 이런 거를 내야 되잖아요. 진짜 어른으로서. So, I catch myself doing this, right? Whenever I sit down on a chair, 이 소리 내고, or whenever I lie, 특히 이제 자야 될 때 침대에 누워 가잖아요. 진짜 완전 긴 하루였으면, if it was a long

long day. And then,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I'm lying down on my bed. Before, like, in the action of lying down, 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And not just to other people. 저는 I don't need to make this noise for other people. 뭐 우리 딸이랑 와이프 위에 낸 소리가 아니고요. This is something that just naturally comes out of me. So whenever I make that noise, 아, 그냥 이제 어른 됐으니까 이런 소리 만두구나. I catch myself doing that, okay? So that's rule number one, right? This adult sigh, 이 어른의 감탄사. Another legal requirement under 민수법 is to act or pretend to be a real adult is how you handle financial situations, financial decisions. 이 경제적은, 경제적 그 뭐지, 그 decision, decision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네? 결정. Okay, 경제적 특히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될 때, you need to act like an adult a little bit. Okay, so when something breaks in your house, 집에 뭐가 고장날 때 있잖아요. A real adult doesn't panic. Okay, but a real adult doesn't mean like you have to fix it. 어른으로서 이제 내가 직접 고쳐야 된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Okay, 저의 법은요. You have to leave this to the professionals. Okay, 진짜 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맡게 됩니다. 집에 뭐 고장 나면. 그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고장 난 거 보이면요. Okay, all you have to do, you cross your arms. 이 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crossing your 팔짱 끼우고요.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우고요. 그 뭐 고장 난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살짝 끄덕끄덕하면서 사람 불러야겠네.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How super adult is this, right? Like you make that final decision, like financial decision, because it costs money to call a professional, right? 이제 그런 걸 왜냐면, you know, when you're a kid, if something breaks, you tell the parents, right? So it's up to you. 어른으로서, 진짜 집안에서 어른으로서, like you have to make that final decision of, do I let it stay broken or do I have to fix it? 근데 저는 거기에 아무 전문이 없잖아요. I don't have any professional expertise when it comes to that. So you cross your arms, 팔짱 끼우면서, 보면서 사람 불러야겠다. 아, 마이크 드롭.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그게. 네. 근데 피디님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랑 많이 다르네요. 피디님이 생각하는 어른이 무엇입니까? 네. The opposite of that? 완전 직접 손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 이게 어른이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일이 더 벌어져요. You make that small problem into a big problem. Right? Folks, if you yourself are a professional, right? Electrician, a plumber, right? Carpenter, 이런 거, go for it, right? 진짜 그런 분들은 저는 real adult라고 생각합니다. But if you find yourself like me, just a normal guy, right?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how to fix electricity, wiring, and whatnot, calling a professional is one of the most adult things that you can do. 네. 진짜 자랑입니다. 이건 진짜, I'm very proud of this. 네. I'm very proud of this fact that I know when to call a professional, okay? 이것도 very mature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need to have this mature mindset to call a professional. Because, one, 이것도 경제적 결정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전문가 부르는 거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right? So basically, I'm deciding that I'm going to spend this amount of money to get that fixed, okay? So, doing that, 진짜 어른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에 마지막 어른인 척하는 법. 어른들은요, they're always stressed. 오케이. Okay. 아 이것도 this is 레알이잖아요. Like you could feel me on this one, right? 공감하시죠. 어른은 항상 스트레스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Okay. So 가끔씩 친구들 만날 때나, right? Or 가끔씩 아이들 앞에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른의 스트레스는 아이들한테 주기 싫거든요. I don't want to burden my daughter with the stress that I have as an adult. Money, health, 뭐 이런 거는 I don't want to let my, you know, daughter know. But when I'm talking to my wife or when I'm, you know, hanging out with coworkers or adult friends, 좀 억지로 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억지로 꺼내요. Right? I force myself to, share my stresses with the rest of the adults there. Because being an adult means you're always stressed. 여러분, I mean, think about it. Was there a time in your life where you didn't have any stress? 아마
Yeah.

0: high school and junior high and whatnot, like you have a little bit of tunnel vision. Mm. Like you, oh, that 저것만 이루어지.
1: Yeah.
0: Right, I'm only going after that. But then when you get to college, you meet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people and you're on your own. So that tunnel vision slightly like widens a little bit.
1: Yeah.
0: Mm.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두둥이 와 명언이 쏟아지네요. 이 방송.
1: 그게요.
0: 어, 이 정도입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 올스타 잉클리쉬.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아침 방송 이런 거 듣지도 못해요. 네, 듣지도 못합니다.
1: Anyway, so maybe the goal isn't to find your passion. But to find a job that's a good fit for you. One that uses your strengths, pays the bills, and still leaves room for hobbies you love.
0: 맞습니다. I think well, you and I think the job that we're doing here, at least, I think we could find that, you know, that middle ground
1: yeah.
0: between having fun and making money at the same time.
1: Yeah. 네. Like, I literally come here to chat.
0: 맞아요.
1: And I get paid for it.
0: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1: Yeah.
0: 그냥 와서 떠들고 갑니다.
1: Yeah, Minsu's always like, 어, 금요일에 놀자 하면 진짜 노는 게 아니라 방송하라는 말이에요. like, 진짜 그래요.
0: 어, 에이자, 나는 방송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right? 오늘 와서 그냥 에이자랑 재밌게 시간 보내고, 어, 시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real quick. 내 취향이나 적성에 딱 맞는 일을 만났을 때 쓰는 영어 표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특이야. It's my thing. It's my thing.
1: It's my thing.
0: 네. Or 내 요즘 이거 완전 푹 빠졌어. I'm really into this.
1: I'm so into you, Ariana Grande.
0: I'm so into you. 노래 따로 노래 있었는데.
1: I can barely breathe.
0: 아, 노래 있어. So into you, I'm into you. Paramore 몰라요?
1: Who?
0: 답답해. 넘어가자. 네. 부장님, Paramore, into you 노래 혹시 있는가? 네, 네. Paramore, okay?
1: okay?
0: Or 이거 완전 나잖아. This is so me. This is so me. 와,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나야. This is so m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I don't want to sift through these. I'll get to these messages, but we do have a second round to get to. So,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ould you rather meet 100 people a day or not talk to anyone at work?
0: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
1: Ready? 1, 2, 3, B.
0: B. 어, 당연하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루에 사람을 100명 만나야 하는 직업. 이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 Or 일하는 동안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직업.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이건 MBT 사람의 personality, MBTI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1: Yeah. 네.
0: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에 참여 가능합니다. 어, 나 진짜 일하는 동안 사람 한 명도 전혀 만나지 않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 여러분들 부스터들, 네, 우리 너튜브에
1: no,
0: 들어온 부스터들.
1: 근데 이것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화면으로 이제 댓글로 보는 거니까 that's 어, different. It's 어, not 대면.
0: 근데 저는 이 아 대면
1: yeah.
0: 이루어지면 oh yeah, I could do this. Then.
1: Yeah, right. You could actually do it.
0: So because it's basically right, people that meet 100 people a day.
1: Mm-hmm.
0: 특히 customer service, right? Industry, right? 뭐 식당이나
1: yeah.
0: right at the store or whatnot. A lot of these customer service workers, mm-hmm. they have to meet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a day sometimes, right? Whereas maybe the job that we kind of do here in the studio, you know, it's just us.
1: Yeah.
0: I mean, of course, 우리 부스터들과 함께 하긴 하는데
1: well, like,
0: but it's
1: y'all
0: not
1: are
0: like,
1: here.
0: 네, 맞아요. 이게 스튜디오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Right? 자, 일단 여러분, send in your messages. Tell us what you think. In the meantime, here's this very interesting survey. Among MZ office workers, customer service and sales ranked as the least satisfying jobs. Ooh. 67% saying they wanted to quit.
1: Oh, wow.
0: 최악의 직무 만족도 공동 1위로 고객 상담과 영업직. 나왔습니다. 네. Accounting, 재무회계, and design 쪽이죠.
1: Oh.
0: Followed. So why are these jobs ranked so low, Asia?
1: Well, experts say it's because they're highly people-oriented. Like if your job requires constant interaction and emotional labor, it can be exhausting, especially if it doesn't match your personality. On the flip side, what about the most satisfying jobs?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무는 뭐였나요?
0: Planning and strategy, 기획, 전략직, ranked first at 73%, followed by marketing and PR, 마케팅, 홍보, 66%. 66%. People said they enjoy being creative, solving problems, and seeing the impact.

0: of their ideas Ooh. Come to real life.
1: So that brings up another question.
0: 네.
1: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0: 그쵸.
1: Because like we're kind of both.
0: Yeah, I'm an extrovert here.
1: Yeah.
0: Right? 완전 이잖아요.
1: Me, 저도 카메라만 켜지면 이.
0: 마이크 올라가면 이.
1: Yeah.
0: 집에 가는 순간 완전 그가입니다. So, extroverts gain energy by being around people, while introverts recharge by spending time alone.
1: I think I'm both. I do gain energy, but it runs out eventually.
0: 네. 저는 I로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 완전 충전 100% 하고 여기 와서 E로 변해가지고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1: Yeah, me too.
0: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 완전 I'm like 다시 recharge.
1: Oh
0: 0%에서
1: Yes, 네. I totally agree with you.
0: Not complaining though. 절대로
1: yeah.
0: 불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1: yeah.
0: 오해할까 봐.
1: Like me too. I used to go to Seoul 네. every Saturday for 네. like a children's TV show. So that required me 매일 새벽 토요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When I come home, it would be 12시.
0: Oh.
1: So after that, I won't leave the house for like the next 3 or 4 days.
0: 그렇죠. Recharge 해야 되니까.
1: Yeah.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겁니다.
1: 그거 같다. 해리포터의 Demeter인가?
0: 네.
1: 그거 있잖아요.
0: 네. Dementors.
1: Dementors, thank you.
0: Demeter, come on.
1: Demeter는 그리스로만 신한 것 같아요.
0: 왜 내가 이거 알지? Why do I know this? Right? 자, real quick. 외향인 and 내향인. 그럼 이걸 뭐라 하지? 뭐 쉬워요. Extrovert, introvert.
1: Yeah, don't say like E. E만 맞아, 말하면 안 돼요.
0: E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 MBTI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한국처럼 유명하지 않거든요. I'm a big E.
1: What? Biggie? Biggie Smalls?
0: Like, 아니, 근데 is that how you spell your name? E and then what, right?
1: 맞아요.
0: 네, 뭐 E, I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I'm an extrovert, I'm an introvert. Or 나 사교적이고 활발해. I'm outgoing. 네, on the flip side, 나 좀 조용한 편이야. I'm pretty quiet.
1: Ooh, 두둥님께서 그 뭐냐 완전 introvert인데 올스타에서만 네. outgoing하다고 나댄다고.
0: 그래요?
1: 아 맞네. 어머, 저는 읽은 것뿐이에요.
0: 네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두둥님.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네. 진짜 여기서만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둥님뿐만 아니라. 네 명 더 있습니다. 네 명 더 있어요. 조금 무섭게 말하나? 네. 웃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그래도.
0: All right, lots of messages coming in, but we will get to your messages that we didn't get to in h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문자 요정이 다 챙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So that's it for today. S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시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at's right, three very easy quiz questions Of course in English, get them right And you get some wonderful prizes If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a coffee coupon is yours 근데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도전하게 돼서 뭐 바나나 맛 우유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Second question, everybody loves some chicken, right? Chicken
1: yes.
0: combo going your way. And if you get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오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의 이웃 양산에 살고 있는 민병철입니다.
0: 병철님 from 양산. 반갑습니다. 혹시 병철님 양산에는 지금 혹시 비 오고 있습니까?
2: 네,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0: 이제 비 오기 시작했네. 네. 자, 병철님, well, thank you so much. You are today's contestant.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For today's EPQ. 지금 뭐, 기분 어때요? How do you feel?
2: 긴장되고요.
0: 네.
2: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0: 저희가 영광입니다. Thank you
1: yeah.
0: for calling us,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세 문제만 맞히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저희가 살짝 힌트도 조금 드려요. 저랑 에이자. 그래서 잘 듣고만 계시면
1: Wait.
0: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 혹시 영어 선생님이세요?
2: 왜? 그런 네,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요.
0: 네.
1: 아니 댓글에 달리고 있어가지고.
0: 네. 일단 영어 선생님이라면 더 부담될 것 같습니다.

0: 같습니다.
1: 오케이, 네, 맞아요.
2: 힌트 다 빼야지 그러면.
3: 같습니다.
2: 오늘 힌트 다 빼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갈게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4: 퀘스천 넘버 1.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You step on someone's foot. Then what should you say? A. Congratulations. B. Oh, sorry. C. Good luck. What's your answer?
1: 이제 누군가가 저 그러니까
3: 네, 다시
1: 어, 네.
3: B 같습니다.
2: B요. Sorry. 네. 이거 말 되나? So you step on somebody's foot. 아, Asia, you step on your foot. 해보세요.
1: Congratulations.
2: 아, 그건 A였고요. B가 뭐였고?
1: Sorry.
2: 아, okay. C는?
1: Good luck.
2: 네, 근데 아까 병철님 B라고 하셨죠?
3: 네, 아닌가요?
1: 안 속지 yeah. 마세요.
2: 당연히 sorry라고 해야죠. 근데 방금 그 sorry, Asia, you sounded the most Canadian ever. 그냥 sorry 가지고 sorry.
1: Oh, sorry.
2: Sorry. 있습니다. 자, 병철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에이셔?
3: 아,
1: 어? 네!
2: 출연료 우리 병철님한테 가야겠다. 에이셔 말고. 맞습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걸었죠? 에이셔?
1: 치킨 세트.
2: 치킨 세트 걸려있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Alright, listen to the second question.
4: Question number tw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2: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4: Yes, I... Bididi. So,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어떤 거 같나요? A, B, C.
2: 오, 이거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3: 문제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2: 네. 네. 자,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입니다. Asia,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4: Yes, I... 이제 A, yes, I have. B, yes, I do. C, yes, I did.
2: 자, 힌트 드리자면 제가 에이자한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 네.
2: 그럼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3: A, yes, I have. 입니다.
2: 역시 아, 나 그 힌트 안 주려고 했는데. 네. 자, A
3: 감사합니다.
2: have 맞습니다. Have you 질문에는 yes, I have로 대답해야죠.
1: 네.
2: 맞아요. 근데 no면 no I haven't라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1: Yes.
2: 자, 두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치킨 세트 저희가 쏩니다.
3: 감사합니다.
2: 좋아요. 자, 일단 병철 님. 자, 마지막 문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어 있거든요. 자, 지금 뭐 어때요? 좀 긴장 좀 풀었나요?
3: 더 떨립니다.
2: 더 떨리죠? 네. 나 이 답을 원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4: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English expression.
2: How was the movie?
4: It was amazing. I couldn't BDD my eyes off the screen. A. I couldn't put my eyes off the screen.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C. I couldn't make my eyes off the screen.
1: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3: 어,
1: 아니면,
3: 아니요.
1: 네.
2: 일단 이거 뜻이요.
3: 하겠습니다.
2: 표현, 어? 바로 갈 거예요. 힌트 필요 없겠네요. 별신님 힌트 필요 없어요?
3: 네.
2: 오, 어, 힌트 필요 없대요. 자, 그러면
3: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정답 어떻게 됩니까?
3: 정답 B입니다.
2: B.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아, 어떡해. 에이셔 어떡해. 병철님 어떻게 합니까?
3: 안 돼요.
2: 맞췄습니다.
1: I don't like it when you do that.
2: 축하드립니다.
1: Hey!
2: 맞아요. I couldn't take my eyes off the screen.
1: Yes.
2: 화면 눈을 아예 못 떼겠어.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병철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EPQ 위너. 뿌이뿌이뿌이뿌이.
3: 감사합니다.
2: 네. Oh no, thank you.
1: Yeah.
2: 자, 지금 뭐 기분 느낌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좋고요.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야, yeah, 홍보까지. Thank you so much. So 커피, 치킨 앤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받아갑니다. 병철님 축하드리고요.

0: 자,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0: 오, 하세요.
1: 네. 항상 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는 제 사랑하는 와이프 탁혜진 양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 스텔라 케일리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Stay cool, everyone.
0: Yeah. 좋아. Stay cool. 혹시 이거 문자 이거 날씨 요정한테 배운 표현입니까?
1: 아, 엊그제 민수님한테 들어가지고요.
0: 아, 그래요? 제가...

0: 찍는 쇼츠뿐만 아니라 밖에서 콘텐츠 따로 BFM 콘텐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좀 연기 실력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우리 전영환도 안녕하세요. 민주쌤, 민수쌤이라고 하는데 영환 안녕.
1: 네. 학생이네요.
0: 학생입니다. 영환아, 우리 서진이랑 뭐지? 그 다들 어디 갔니?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네임드랍합니다. 오늘은 네임드랍. 왜냐면 약속했거든요.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 이름 어떻게 페도롤로스카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민주 쌤. But like you said, very hot outside, right?
1: Yeah.
0: 저도 진짜 나가자마자 I'm sweating as soon as I step outside.
1: I know. And summer in Korea is no joke.
0: 맞아요.
1: 점점 뭔가 더 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진짜 이 날씨 때문에
1: 덥고
0: 오늘 방송국 갈까 말까 고민 중. 막 이 정도. 네.
1: 네?
0: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뭐 그 정도 고민해야 할 정도 덥습니다.
1: 네. Yeah.
0: 그래서 like nobody wants to go outside anymore. You just want to stay inside.
1: Yeah.
0: Right? Find some good, you know, where it's air conditioned. 맞습니다. Just stay there the whole day.
1: 네. 맞아요.
0: 5분만 걸어도 진짜 feels like a workout to me these days.
1: I know exactly how you feel. And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사실 너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Right?
0: 맞습니다. So, 뭐 이렇게 더운 날엔 뭐 영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 Mm-hmm. 맞습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expressions that we use all the time during the summer. 여름에 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까 해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네요.
1: 어, 맞아요. 어, 서울엔 지금 비가 온다네요.
0: 맞습니다. So you're looking it's raining in Seoul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쌤 정색 그만하세요. 두둥님이 계속 정색한다네. 저한테.
1: 어, 티가 나나요? 죄송해요.
0: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especially when you talk about just how hot it is outside. 여러분, 오늘 배우는 표현인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날씨에. So, let's get it. 오늘 첫 번째 네,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melting.
0: 어, 주주님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1: 오, 찌찌뽕.
0: 아이스크림처럼. 네. 녹습니다.
1: 나 녹겠어. When something melts, it turns from solid to liquid because of heat. 열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melt라고 하는데요.
0: 네.
1: I'm melting이라고 하면 뭐 몸이 녹는다는 건 아니고요. It's so hot that I feel like I'm melting, right? It's just a funny, exaggerated way to say it's extremely hot.
0: 맞아요.
1: Yeah.
0: 근데 I'm melting이라고 할 때요. 미국에는 그 유명한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movie. 옛날 영화인데 그 뭐지? 그 Wizard of Oz 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끝에 나오는 그 마녀 있잖아요. 코 엄청 길고 초록 색깔 그거 뭐지? 스킨 있는 마녀. 물 뿌리면 녹잖아요.
1: Oh yeah. I'm melting.
0: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진짜 녹거든요.
1: 맞아요.
0: 물 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I'm melting 뭐냐면 너무 더워서 그냥 I'm melting보다 I'm melting 그 마녀처럼 이렇게 그 농담하긴 한데 근데 너무 더워서 맞아요. 나 지금 녹고 있어. Right? 녹겠어. I feel like I'm melting. 완전 녹아내릴 것 같아. 이렇게
1: 맞습니다.
0: 표현합니다.
1: 네. 그리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I'm literally melting. 이 literally는 말 그대로란 뜻이지만 사실상 대화에서 과장해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그죠?
0: 맞습니다.
1: I'm literally melting out here. 나 진짜 지금 녹을 것 같아. 너무
0: 맞습니다.
1: 더워서.
0: 네. 그래서 요즘 날씨에 딱입니다. I'm melting. Or 진짜 너무 더워 죽겠어. I'm burning up.
1: Oh, yeah.
0: 네. 근데 이 burning up는 더울 때도 표현 쓸 수 있고요. 진짜 열날 때. 그렇죠. Fever.
1: 맞습니다.
0: 감기나 몸살 걸릴 때 그 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I'm burning up라고 할 수 있고. Or 이거 날씨 요정도 소개했는데 나 익고 있어. I'm roasting.
1: Yeah.
0: I'm roast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I'm dying out here.
1: Yes.
0: I'm dying out he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표현들이 모두 너무 덥다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인데요. 친구들끼리 oh, it's so hot. 이것만 쓰지 마시고 I'm melting.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자, 부스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실게요. I'm melting.
0: I'm melting입니다.
1: 읽고 계신가요?
0: 네.
1: 안 보여서.
0: 다 같이 따라했다고 생각합시다.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상미님 그렇군요. 그나저나 바람 많이 불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오늘 바람도 기분 나쁜 바람이에요. It's that hot, humid 바람.
1: Yeah.
0: Right? 그냥 시원한 바람 느낌이 아니고 Right? It's just humid and muggy, even because of the wind. 자, 그러면 I'm melting.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suna, how are you doing?
1: I'm melting.
0: Me too. Did you at least put on sunscreen?
1: Of course.
0: Good.
1: SPF 50 every 30 minutes. 민주야, 선크림은 30분마다 발라줘야 해.
0: Wow, that's impressive.
1: 바로 내 백옥 같은 피부 유지 비결이야. 넌 모르지?
0: 모르겠는데.
2: 그래도 근데 새까매요, 저.
0: 이거 화면에 좀 밝게 나오네요.
2: 그래요?
0: 네. 필터 씌워주셨나 봐요. 감사해요.
2: 너무너무 땡큐입니다, 부장님.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I'm melting. 너무 더워, 진짜. 녹아 가고 있어.
0: 아, 예일님 따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sweating buckets. 아, 땀이 비 오듯이 나. A bucket is a large container that yeah. holds water or other liquids. 그 I'm sweating buckets라고 하면 뭐예요? I'm sweating so much that it feels like I could fill buckets with my sweat.
2: 맞습니다.
0: 좀 너무 더럽나요?
2: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Yeah. 이 영화 어떤 영화였지? 그 매드맥스였나? 그 I don't know if you've seen that movie because you know water is so like scarce there. They're mm-hmm. like saving their own sweat. 이렇게 땀 흘리는데 그걸 이렇게 컵에 막 이렇게 담고 막 그러거든요.
0: 오케이. 네.
2: 근데 진짜 땀 그 정도 덥다. Mm-hmm. Right? 땀을 엄청 흘리고 있다. I'm sweating buckets. Mm-hmm. 뭐 근데 뭐 I'm sweating buckets. 뭐 땀이 비 오듯이 지금 흘리고 있다. Right? I was sweating buckets after my workout. 운동하고 땀이 엄청 났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네. 네.
2: Or I'm sweating like crazy. 뭐 그냥 미친 듯이. 땀이 흘리고 있다. Mm-hmm. 네. Or I'm drenched in sweat. 땀으로 흠뻑 젖어
0: 젖었다.
2: 있다. 네. Or I'm like I'm drenched 그래 할 수 있습니다. Sweating 빼고요. 네. Mm-hmm. I'm drenched. 이 정도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완전 젖어 있다. Mm-hmm. Or 근데 날씨 너무 더워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0: Mm-hmm.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땀 많이 나죠. 여름철 필수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m sweating buckets.
2: I'm sweating buckets.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0: 아직 따라하실 시간도 안 주고.
2: 아, 저를 따라 같이 했다고요? 생각하겠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 Wow, you're sweating buckets. 땀 많이 흘리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2: 네.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 몇 명 있긴 있어요.
0: 있어요. 네. 저 그래서,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2: 그래서 yeah. you're sweating bucket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런 표정 말고요.
2: oh, you're sweating buckets. 들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I'm sweating buckets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 Oh, wow, you're sweating buckets.
1: 아,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아, 근데, 아, 맞아. I think I just lost 2 pounds.
0: That's just water weight? 야, 그건 땀이잖아.
1: Hey, a win is a win. 어쨌든, 빠진 거잖아.
0: 수분 빠진 것도 기분 좋아요.
2: 그래서 바로 카페 가서 그 스무디 세 개 마시면 다시 충전을 해야죠. 맞습니다. I'm sweating buckets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더워서 땀을 그 정도 흘린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마지막 표현입니다. Stay hydrated. 수분 보충 잘해. 물 많이 마셔. When you're hydrated, your body has enough water. 그러니까 몸에 물이 충분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tay hydrated라고 하면 수분 보충 잘해. Keep your body hydrated. 물 잘 챙겨 마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ll, you'll hear this expression a lot in the summer. People often say it before or after exercising, spending time outside, or traveling on a hot day.
2: 네. Stay hydrated. Mm-hmm.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날씨 요정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많이 말해요. 왜냐면 특히 더운 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섭취해야 되니까.
0: 됩니다.
2: 네, Stay hydrated. 그래서 오늘 진짜 더워 물 많이 마셔. Stay hydrated.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Or 수분 보충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더 캐주얼하게는 drink lots of water. 물 많이 마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요. Make sure you drink enough water. 물 충분히 마셔.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야외 활동할 때는 take a water break.
2: That's right.
0: 물 마시는 시간 좀 가져. 이렇게 걱정해 주실 수 있죠.
2: 맞아요.
0: 같이 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Stay hydrated.
2: Stay hydrated. 네. 혹시 제 목소리만 들릴까 봐 살짝 백그라운드에
0: 따라 읽는
2: 네. 다 뒤에 있는
0: 그 좋은데요?
2: 네,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0: Stay hydrated. Sta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2014, my daughter

0: to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0: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7: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